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절 흐르는 맑은 신의 목소리가 정안 울림이 되어 고향 생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완연한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이틀이면 우리네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이면 조상을 기리며 온 가족이 한자리에 오붓이 모여 앉아

살려면서 고향을 그리고 부모님과 우도른에게 문안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 정다운 고향을 감상합시다.

0: 한국재한중국동포청년연합회 회장 오복실 씨가 추석을 맞으면서 고향에 계시는 가족에게 보내온 영상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재한중국동포청년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복실입니다. 추석이 돌아오니 고향이 그립고 친구들 같이 추석 쉬던 때가 그리워서 이렇게 영상편지를 보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고향인의 친구분들과 즐겁게 보내던 그때가 생각나서 노래 다행이여 달밤이여를 요청합니다.
0: 네, 그럼 오복실 씨네 가족에서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다향의 달밤을 보내드립니다.

0: 추석이면 1년 중 가장 풍요롭고 풍성한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의 마음은 보름달처럼 둥둥 부풀어 오르기도 한답니다. 산동성 위예수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학범 씨는 올해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추석이 될 것 같다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김학범 씨는 10년간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간 가족의 소중함과 고향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많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여 올해 추석에는 특별히 고향을 찾아 아버지의 산소에도 다녀오고 어머니를 모시고 맛나는 음식도 대접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계시는 모든 친척 친구들이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소품 파트너를 요청해 왔는데요.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바이, 어째 춤추다 이래운가? 예?
2: 니 몰라서 그러니?
1: 어, 야, 나 모르겠어. 너 어째라니까?
2: 예? 니 정말 몰라서 그러니?
1: 야,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하면
2: 이제 분여수님이 예. 그 바가메를 해체! 에이, 아이, 모르다, 아이, 춘다!
1: 아, 대하바이, 대하바이! 대하바이, 야!
2: 야, 니 뭐 그게? 아, 분여수님! 어째 여기 이러고 있어? 야, 오늘 분여수님 없어?
1: 아, 괜찮다.
2: 아, 그나저나 이제 전화 와서 무슨? 아이 오후에 민속 공연 춤이 무슨 망태기 됐다는 건 그건 무슨 소리야?
1: 야, 꿀씨 쓸때 아바이 춤 추다가 얘, 아이 갑자기 채채채 이러며 심술 쓰고 집에 갔습니다.
2: 대아바이?
1: 예.
2: 그래 대아바이 무슨 채아바이하고 무슨 모순이 생겨서?
1: 채 옳습니다.
2: 무슨 이거 옳다고?
1: 원래는 얘 대아바이하고 바가메 춤 추는 거.
2: 야.
1: 글쎄 네
2: 어제
1: 키로 맞추느라고
2: 저런
1: 바가메하고 제아바이를 짜고 뭐 춤추게 할 저 대아바이 심술이 났던 맵니다.
2: 야, 아이 그러니까. 원래 대아바이하고 바가메 이렇게 춤 잘 맞춰주는데 지 그거 알면서니 무슨 바가나고 아 대아바이 원래 아 심술을 쓰게 됐구나 무슨
1: 제 말인다 어찌까
2: 아이
1: 예
2: 어서서마 분해수이
1: 예.
2: 우리 이번 기회에 저 대아바이하고 바가메로 확실하게 맞붙여 놓는 게 어떻소?
1: 좋습니다.
2: 그렇지?
1: 예.
2: 아, 우리야 그냥 초민들이 이끌고 농사도 잘 짓고 새농촌 건설도 잘하는 동시에 빈곤 탈출도 하고 보내주임 이 가정이 화목해야 나라가 온정한 법이오. 이거네야 우리 총간부들이 응당해야 할 일이오.
1: 어야 벌써 석이 말씀하는 게 다릅니다.
2: 무슨? 아 그나저나 제 이 민속공연 춤 책임진 게 제 예. 빨리 방법을 대야 되지.
1: 그래 말입니다.
2: 대아바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 예 이럴 때는 바가메에서야 대아바이 말 듣겠는데 어찌
2: 그렇지
1: 원효수님
2: 마치 바가메 하고 오신다. 바가메 바가메 천천
1: 바가메
2: 다리를 좀
3: 그리고 심술 대아바이 어떻게 돼서
1: 숨 많이 죽였답니다.
2: 아이 대아바이 심술 숨 집을 가버렸습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3: 질석이 이렇게 한복 쑥 빼고 용 멋있구만.
2: 예, 우리 민속공연 춤한다는데 나도 이렇게 한복 입었어. 예,
3: 잘했어, 잘했어. 예. 아이고, 그나저나 쟤네 둘이 정말 고생만서. 아, 쟤네 둘이 없이 서서 우리 이 촌에 늙은들 니그는 믿고 살겠어. 아이고. 그래서 질석이도 우리 촌에 왔을 때 금방 와서 머물렀다 인차가는 줄 알았대.
2: 예?
3: 이제. 만 3년이 나디오. 아이고 이 3년 동안 명절 때나 설에나 집도 가지 않고 우리 이 초민들과 함께 지내서 이 가슴이 다 알고 있어. 아이고
2: 바람에 너무 칭찬하지 마소. 그건 내 응당해야 할 일이야.
3: 아, 그게 사실인데 무슨. 아이고
2: 바람에 아니, 우리 조직에서 무슨 날 근황 파괴냈겠음도 우리 조민들이 이끌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게 이게 내 임무입니다.
1: 어디 그뿐입니까? 그저 우리 천에서의 그 천 사람들이 그저 말려온 가지랑 고치랑 문행이랑도 다 저 제일 속이고 저 싹 용기해서 팔았잖까.
3: 아이고 분여집니다. 어디 그뿐이요? 아이고 한밤중에도 문을 열고 척 내다보면은 덩거 뿌리고 저 사지겠어 덩거 덩거 하고 아이고 어느 골목에 들어가봐도 꽃들이고 저 활짝 앞에서 환경위생이 좋지. 야 어디 시내다 비하겠어.
2: 예. 그리고 내가 또 하는 일이 형 맞을 거 말아.
3: 아이고 부이겠어. 아이고 예. 고생 많지. 예. 그리고 그저 댄스 맞아서도 일석이
2: 예?
3: 매치 맞아서도 일석이 하수도 구매 그저 꽝매도 일석이.
2: 아 과감해. 우리 붕촌에 아이 젊은이라고 내밖에 없는데 내 아이함도 누게 하겠습니까?
3: 이거 아무리 석이라도 그렇지 원체 사람이 좋으니까 그렇지.
2: 감사합니다.
3: 이거 우리 부녀주님도 고생 많지.
1: 아무나 예. 같이 칭찬합니다.
3: 이거 내 칭찬해야 됐어.
2: 그렇지.
3: 지금은 농촌에서도 살기 좋아서 그 뭔가 핸드폰을 들고 물세요 전기세요 이렇게 문다 해도 우리 이 늙은들이 그거 이렇게 누를 줄 알아서사. 그래도 이 부녀주님이 예. 요 손가락 끝을 눌러가면 물어주이 그렇지. 이거 봐 이 손에 푸야요시다 해요.
1: 가감해도 별거 가지고 다 그랬다.
3: 내 고치사 맛있게 담갔는데 그날에 지나갈 때 가줄까?
2: 예 잘 먹겠습니다.
3: 아 제 우리 그 고추 맡은 것을 깨끗하게 이렇게 기스매놨어?
1: 아닙니다.
3: 이거 항상 이렇게 해주고는 아임 다음에 새빨간 거지 말한다.
1: 이번엔 정말 내 아인데.
3: 그러면 누구 했지?
1: 맞습니다.
3: 누구?
1: 아침에 대하바의 허밀이 지고 바가맨의 집 쪽으로 가던데.
3: 대하바? 예. 그럼 대하바 했겠어.
2: 바가맨. 예? 그 대하바한테 빨리 전화해서 나오라 갑소. 맞어. 어이 부녀수님 빨리 전화.
1: 전화로 저렇게 심술 쓰고 가는데 내 전화 받겠어? 나도 전화해도.
2: 아 그래 뭐. 부녀수님 잠시만. 내 전화를 하오. 내 전화 받을게요.
1: 예.
3: 나오라고. 나오라고.
1: 내 아바임까.
4: 어째 서기전화 가지고 이제 걱정하냐.
1: 아야. 다 내 잘못인다. 내 아바이 나와야 얘 우리 천이 춤이 잘 된다.
4: 잘 되든 말든 난 모른다.
1: 그래 정말 못 나오겠습니까?
4: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 나간다.
1: 어야
3: 냈다고 말 냈다고.
1: 그럼 얘 방법이 없습니다. 내 지금 얘 바가메와 같이 있는데 대아바이 나오면 바가메와 같이 춤추게 하고 대아바 아이 나오면 얘 내 바가메로 저 제 아바이와 계속 같이 춤추게 한다 얘.
4: 아 그건 저 야야야야 아이고야 마음대로 해라.
3: 아이고 걱정 마. 꼭 나올게요. 이쯤 해놨으면서 나오지.
2: 그렇지 뭐 예. 꼭 나올겠다 예.
3: 야야
1: 다음에는 저 도토바이 같은 대아바이 어디면 마음에 듭니까?
2: 그러게 말입니다.
3: 아이고 부녀주님이 모르고 하는 소리요.
2: 예?
3: 성격이 도토바이래도 마음은 인간가 없어. 아이고 모처에는 와서 뭘 성성 꽂아주고 가을에는 와서 갈고리를 해주고 겨울에는 내 초바한다고 장제기를 가서 팡팡 패서 산더미처럼 장제주.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마음 좋은 영감이 어디 있겠어.
2: 바가메 그러니까 어제는 바가메 마음에는 저 대아바이 확실히 마음에 든다 그 얘기지.
3: 야 일석이는 정말 바티 딜이 되고 물어도 보기도 본다야 정말.
2: 바가메 우리 바가메로 시집보내서 그랬다.
3: 뭐 나를 시집을
2: 예.
3: 아이고 무슨
4: 시집 무슨 시집 시집 같은 소리라고
2: 시집을 대아바이 나오셨을까.
1: 대아바이 나오셨을까.
4: 아 저거 방어 씨는 그 또 채채바리 같은 그 체형감하고 너덜대겠지 왜 여기를 나왔어.
3: 아이고 정말 대아바이도 아, 이 용도들 앞에서 무슨 너덜댄다고 이렇게 말씀함도.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화를 내지 말고 예 심술 쓰지 말았어야 되지. 좀 아이스다
4: 내 길에 화를 아이 내게 됩니까? 그런데 심술 아이 쓰게 됐어.
3: 이거
4: 돌이 뜬뜬뜬뜬 되는 거 볼까요 보는데.
1: 아까는 예 네 키로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2: 예 뭐?
3: 키로 맞추느라고
4: 키로
3: 그렇지. 그렇지.
4: 그거 그렇다고 말을 좀 내 그 동네 창피하고 아들한테 망신당할 것 같아서 내 말은 아예 했는데 내 일석이 앞에서 내 할 말은 해야 되겠어.
2: 예, 예, 하십시오.
4: 네, 일찍 이 노친을 잃고 자식을 잘 데려다는 목적으로 오직 일밖에 몰랐다. 그때 이 선녀 같은 바가메가 나타났어. 내 이 메말랐던 내 가슴에 생활의 희망을 심어주었지. 여름에는 내가 좋아하는 오이 냉국을 해서 밥물이 꺼져 가져다 주고 가을에는 내가 좋아하는 배추김치를 썰고 주고 겨울에는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콩장을 푹 삶아서 콩을 석장까지 끓여주고 이듬해 먹이면 그걸 내가 덮던 그 더러운 이불을 깨끗하게 씻어주었지. 이렇게 이렇게 고마운 분을 내가 어찌 잊는다 말이냐. 그런데 너는 우리 둘을 부채놀지언정 이렇게 갈라놓은단 말이냐?
2: 예,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1: 뭐 됐습니다.
2: 저 대아발, 우리 대아발 바가메를 좋아하는 거 언영 다 눈치챘습니다. 대아발 이렇게 바가메를 사랑할 줄은 알았더라. 정말 우리 깊은 감동 먹었습니다.
1: 예.
2: 대아발, 바가메, 이제부터라도 예, 두 분이서 한 집에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삽소.
1: 아이씨, 대아발, 바가메, 두 분이 한 집에서 살면 정말 대박입니다.
2: 예. 대아발,
4: 이렇게 서기하고 부려지면 지지 할까요? 우리 연애는 이게 합법적인 연애지.
2: 예.
4: 마음대로 해도 없단 말이지.
2: 예, 그렇습니다.
1: 이거 이제 내리 내려갔습니다.
4: 이제 쑥 내려가. 우리 이제 좀 말자.
2: 예.
4: 우리 빨리 처음이나 연습해야 돼.
2: 어쩌면 역시 우리 대아발 제일 멋있을 것 같아.
4: 내 집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다.
1: 연구를?
3: 어떻게?
4: 첫째.
3: 예.
4: 잘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이거는 무슨 거? 꼽는 동작임도?
4: 병목 꼽는 동작이지, 둘째.
3: 예.
4: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대박, 이거는 무슨 동작임도?
4: 야, 석이 이거 잘하면 석이래.
2: 아, 기스매는 동작.
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 최고, 최고.
4: 셋째.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이건 또 무슨 동작인가?
4: 아, 이건 그저 풍력이 들어서 그저 가라는 동작이지.
3: 아, 그래, 이쁘임도?
4: 아유, 또 있지.
3: 예.
4: 제일 중요한 게 있어.
3: 예.
4: 넷째.
2: 넷째.
4: 쿵닥기, 쿵닥기, 쿵닥기, 쿵닥기, 쿵닥.
3: 아이고, 무슨 일에 가슴을 잡아 뜯으면 이렴도? 이거는 무슨 뜻을 말하는 겜도?
4: 이건
3: 예.
4: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가슴이 터지도록 사무치게 사랑한다는 동작이다.
3: 아이고,
2: 역시 우리 대아발밖에 없었다.
4: 빨리 우리 성당 연습하자. 성당 연습하자.
3: 수고했어.
4: 야, 고급 아니 고급이야.
3: 예, 고급 뛰어라.
2: 뮤직.

나춘자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나춘자 씨의 사촌 언니 나용자 씨는 현재 교화시 양동원에 계시는데 83세랍니다. 어릴 때부터 고락을 함께 하면서 자란 사촌 자매여서인지 정이 특별히 깊답니다. 그런데 요즘 언니가 건강 상황이 좋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깝지만 특별 시기에 만나 뵐 수도 없는 실정이라 나춘자 씨는 언니에게 노래를 선물하여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나용자 씨가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사촌자매도 꼭 만나뵙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한 300년 살아볼까나를 보내드립니다.

0: 산동성 청도 조선족 기업과 협회 박준동 회장이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청도 조선족 기업과 협회 청량집회는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자랑으로 가는 길을 통해 불쌍한 어린이들을 공식 후원하기로 하여 애심천사방을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의 애심천사들이 모였는데요. 더 많은 애심천사들이 동참을 기대하면서 노래 사랑의 푸른 하늘을 신청합니다.
0: 네, 그럼 박준동 회장의 바람대로 더 많은 분들이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사랑의 푸른 하늘을 보내드립니다.

이틀 후면 휘엄청 밝은 보름달이 하늘가에 높이 높이 걸려있을 것입니다. 보름달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올해 추석 명절이 모든 가정의 풍요로움과 함께 화합, 기쁨, 풍성함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형국화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해 봅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김택만 작가님의 글 꽃송이 같은 어머니 손목 잡고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여성 클럽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어젯밤에 눈이 내려 길이 아주 미끄러웠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도 차고 거칠었다. 자가용을 몰고 역에 나가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를 마중해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장에서 집까지 가려면 몇십 메터는 더 걸어야 했다. 나는 이렇게 춥고 미끄러운 날에 왜 오시는가고 어머니를 나무람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잔소리를 했다. 그러고 동네에서 있었던 일을 쉴 새 없이 얘기하셨다.

2년 전 겨울날 어머니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크게 상해 고생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눈이 내리는 날에는 마실을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헌데 아침에 통화할 때만 해도 우리 집으로 온다는 말씀이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시니 나는 저기 당황했다. 길은 경사까지 지어서 더 미끄럽고 걷기가 불편했다. 앞에서 엉덩방아를 찢는 사람도 가끔 보였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끄러운 길을 조심스레 걸었다. 엎어지거나 넘어져 상하면 큰일이다. 혹시라도 미끄러져 상할까봐 한 발짝 한 발짝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차고 꼬칠하고 나른했다. 옛날에는 봄날의 햇살 마냥 따스하고 부드럽던 손이었다. 어머니의 손을 얼마 만에 잡아보는지 모르겠다. 어릴 적에 어머니는 늘 내 손목을 잡고 걸었다. 지금은 기억이 아리송하지만 어머니는 손으로 나에게 세수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빨래도 해주셨다. 내가 좀 철이 들었을 때다. 어두운 밤에 길을 걸을 때면 어머니 손을 잡고 걸었고 어머니 손을 잡으면 마음이 든든했다. 간혹 무서운 일을 당하면 마치 병아리가 어미 닭의 품에 뛰어들듯이 나는 어머니 손부터 잡았다. 그때 어머니의 손이 부드러웠던지 거칠었던지 차가웠던지 따뜻했던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 든든하고 무섭지 않았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기억은 없다. 그 손이 부드럽던지 두툼하던지 모른다. 저 세상에 가신 지 벌써 25년이나 되는데 아무튼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다. 어머니의 손은 약손이었다. 어릴 때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는 엄마 손은 약손이야 하면서 손으로 배를 살살 문질러 줬다. 그러면 배가 깜쪽같이 편해졌다. 또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는 손으로 내 머리를 살살 긁어줬다. 그러면 아프던 머리도 거짓말처럼 나았다. 더러운 옷가지들도 어머니 손을 거치면 깨끗하게 변했고 음식도 어머니의 손을 거치면 그렇게 맛있어졌다. 어머니의 손맛은 일품이었다. 어머니의 손은 천사의 손이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지난 세월에 어머니는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더울 세라 추울 세라 나에게 따스한 손길을 보내줬다. 철없던 개구쟁이 시절에 진종일 강변이나 산에 가서 놀다 나니 옷은 진흙이 묻고 어지러워졌다. 이런 옷들을 어머니는 말없이 씻어주었고 기껏해야 이 철딱서니가 없는 거사 하고 내 엉덩이를 살짝 때려주었다. 옷이 해지면 깊은 밤에도 쉬지 않고 바늘로 한뜸 한뜸 기워주었다.

소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내가 너무 장난질만 하다 보니 몽땅 락제를 맞았다. 엉엉 우는 내 얼굴에 눈물도 어머니는 두 손으로 닦아줬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가 자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으로 닦는 것을 봤다. 내가 어릴 적에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아름다웠다. 그런 어머니의 손을 안 잡은 게 언제부터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내 스스로 철이 들었다고 느꼈을 때부터일 것이다. 아무튼 사춘기를 맞으면서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기는커녕 어머니가 묻는 말에도 대답을 안 할 때가 많았다. 어머니의 손을 잡는 것이 부끄럽고 유치하다고 생각했다. 현성에 있는 중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한 주일에 한 번꼴로 고향집에 내려갔는데 그 시간에 맞춰 어머니는 동구 밖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 손을 잡을 줄 몰랐다. 어머니도 구태여 내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나대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어색하다 못해 나쁜 놈처럼 여겨졌다. 시골에서는 봄이면 고사리도 꺾고 민들레도 캤다. 어머니는 전화로 싱싱한 민들레를 많이 캐놓았으니 어서 가져가라고 했다. 거칠거칠한 손으로 한 뿌리 두 뿌리 갯민들레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별미였고 그야말로 밥도적이었다. 가을이면 감자며 옥수수며 고추며를 보내줬다. 지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지만 모두 다 이 거친 손으로 지은 농산물들이었다. 내가 여러 잡지에 어머니의 청춘, 강물에 뜬 달, 아버지 산만큼 살고 싶다 등 글을 발표하자 어머니는 잡지를 손에 꼭 받아 쥐고 동네 방네 다니며 자랑했다.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처음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가슴이 뛰고 황홀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고 따뜻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랑과 행복을 다 가진 느낌이었다. 지금 우리 부부는 지천명의 나이가 지났지만 공원의 꽃길이나 부르하통하 유보도를 걸을 때 그리고 영화관에 갈 때면 서로 두 손을 꼭 잡는다. 남보란 듯이 서로 손을 잡고 걷는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응당한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또 고사리 같은 딸의 손을 잡고 걷기를 좋아한다. 유치원에 갈 때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강변의 유보도를 거닐 때 온갖 재롱을 다 부리고 노래까지 부르는 딸의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나는 고사리 같은 딸의 손을 꼭 잡아준다. 하지만 지금 80고령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내 이 고동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여지까지 아내와 자식의 손만 많이 잡아주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지 못한 것이 새삼스럽게 미안하게 느껴진다. 이제부터라도 어머니의 손을 많이 잡아야겠다.

다시 슬그머니 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보니 문득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어머니의 손톱이 얼른거린다. 난생 처음 보는 매니큐어를 바른 어머니의 손톱이다. 어머니이기 전에 당신이 여자라는 것을 나는 왜 여태껏 모르고 있었을까? 나는 무심한 자신이 미웠다. 어머니도 여자이고 한 송이 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꽃다운 청춘을 도적질한 놈이 바로 나다. 좋은 세월은 갔지만 한껏 멋을 부려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리해되고 존경이 갔다. 어머니, 우리 손잡고 어머니 손 내 손을 사진 찍어요. 뭐? 손도 사진을 찍나? 이 못생긴 손을 찍어서 뭐해? 나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손을 영원히 기억에 남기고 싶었고 가슴에 품고 싶었다. 나중에, 아주 먼 나중에. 어머니가 저 세상에 가면 더는 만질 수도 그 체온을 느낄 수도 없는 어머니의 손을 이제부터라도 자주 만져보고 느껼보리라 다짐하면서 나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사진을 찍었다.

이제부터 사진 속에 있는 어머니의 손을 보면서 내 손도 어머니의 손처럼 아름다운 손이 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만화 방초 우거진 들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걷는 꿈을 꿨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이상은 오늘 여성 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분 좋은 아침, 행복한 문학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련옥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도 비가 오는 날도 저는 걷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걷기라는 주제로 시작해 볼까요? 걷기.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행복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도 무조건 걷기를 통해 위로가 됐고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들과 해결책들이 솟아나곤 했죠. 그만큼 몸과 정신에 에너지를 주는 걷기란 참 중요한 운동이네요. 오늘도 열심히 으쌰으쌰 걸어야죠. 네, 첫 곡을 보내드립니다.

로렌스 윌리엄스의 자연이 마음을 살린다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 걷는 사람들의 모습에 끌린다. 내게도 그런 성향이 있어서일 것이다. 친구들하고도 잘 걷지만 그럴 때는 수다 모임 정도로 느껴진다. 내가 혼자 걷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개인적인 문제든 다른 문제든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창의성과 상상력의 본질, 그 중심에 걷기가 있다.

네, 산티아고 순례길도 혼자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건너라면 홀로 걷는 사람을 만납니다. 서로 마음을 열어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드러내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쓴뿌리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치유된 그 자리에 새로운 상상과 희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다시 혼자 걸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힘찬 하루를 응원합니다. 으라차차.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에는 또 어떤 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출발할게요.

오늘 만날 책은 한국 작가 이군우가 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입니다. 네, 우리 삶을 관통하는 화두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하며 2013년 출간 당시 한국 내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후 10년 넘게 40만 부가 판매되며 나이듦에 관한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특히 이 책은 부모님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으로 손꼽히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유쾌하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등과 같은 독자평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여전히 인생의 방황기에 답을 얻고 싶은 사람들, 로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에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에는 어떤 지혜가 담겼을까요? 이 책은 뭐가 그리 억울한가? 왜 외롭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당당하게 아파라. 평생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한탄하는 분들에게 오늘은 귀하게 써야 하는 리오 등 나이 드는 게 두렵고 지난 인생이 후회되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을 더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을 나이 듦의 지혜 53가지를 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로후 얘기가 나오면 모두가 돈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버금에 20대부터 로후 데뷔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게다가 나이 들면 찾아드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커서 쉰 예순만 넘어도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네, 기억력이 부쩍 떨어졌어 라며 푸념하죠. 또 늙으면 찾아오는 이도 없이 외롭게 매일매일 지루하게 보낼까봐 걱정하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옛날에 내가 하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고 젊은이들에게는 이것저것 가르칠 때가 많은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노인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경과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자연스러운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축적된 지혜가 일상에서 배어나오며 자기 중심을 잃지 않지만 부드러운 중재자로서의 모습도 갖춘 로인 말입니다.

나이 들면 나빠지는 것들이 있지만 좋아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이 아주 많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재미없는 나이가 어디 있으랴. 물론 20살의 즐거움과 마흔 50살이 됐을 때 느끼는 삶의 즐거움은 전혀 다르겠죠. 그러나 달라서 더 특별하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 저자는 이걸 모르고 현재 나의 상태를 다른 시기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일생토록 후회하고

네, 그럼 오늘의 책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의 저자를 한번 알아볼까요?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온 이근우 한국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는 2011년 76세의 나이에 고려 사이버대학 문화학과를 최고령이자 수석으로 졸업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그가 20년 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당뇨, 고혈압, 통풍, 허리 디스크 등 7가지 병과 함께 살아가는 한마디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점입니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텐데 왜 다시 공부를 시작했느냐고 물으면 그저 재미있어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70 넘어 시작한 사이버대학 공부가 평생 한 공부 중에 가장 재미있었다고 했죠. 나이 들어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미있다고 그는 말하는데요. 그에게 인생을 사는 비결을 묻는 물음에 그는 특별한 비결이야 있겠냐마는 무엇이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한 삶이었다고 겸손하게 회고했습니다. 그렇다고 재미있는 일만 골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1982년 학술 단원으로 처음 네팔을 방문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한 네팔 의료 봉사를 지금까지 40년 넘도록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봉사해온 이유를 물어도 그저 재미있어 했을 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신경정신과 의사 시절 그는 선호평 남짓한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환자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쏟아내는 아프고 슬픈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몸과 마음이 커다란 쇠공을 매단 듯 무겁고 어두워졌다면서 과연 이 환자들을 어떻게 낫게 할 수 있을까라며 고민을 하던 끝에 그는 생각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고 그랬더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한국 최초로 정신과 폐쇄 병동을 개방 병동으로 바꿨고 대학로 연극인들의 도움을 얻어 환자들의 속마음을 털어내는 사이코 드라마를 도입했고요. 또 한국정신치료학회를 설립하는 등 한국의 정신의학 발전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책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인데요. 네, 인생의 재미는 자신의 의지와 행동에 달렸음을 깨닫게 한 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구나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게 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재미있는 인생이라고 할까요? 라는 물음도 함께 던져졌습니다.

재미의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행복의 기회가 많아지며 운명의 지배를 덜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상황 속에 놓이지만 비록 환경은 선택할 수 없더라도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 인생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해도 재미있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쌓여 진짜 재미있는 삶을 만들겠죠.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인생은 훨씬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근우 교수는 인생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간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살았고 일했고 즐겼습니다. 지금 내 나이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이 더 급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네, 정글 공유 시간입니다. 먼저 김미향님의 글을 구슬임님의 낭독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대충 삽시다.

그냥 대충대충 삽시다. 김미향. 한간 주말 저녁 집안일을 마치고 오랜만에 신랑이랑 집에서 같이 영화를 보던 중 신랑이 갑자기 나에게 말했다. 저기 TV 위에 있는 퍼즐 말이야. 천조각이나 되는 퍼즐을 힘들게 맞췄는데 다 맞추고 나니 두 세계가 비네. 분명 집안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님 처음부터 개수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볼 때마다 아쉬운 느낌이 든단 말이야. 왜? 어차피 중간에 중요한 부분이 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서리 쪽에 몇 개 비는 것뿐인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 그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볼 때마다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데 물건이라고 완벽하겠냐? 인생도 대충대충 사는데 그림도 그냥 대충대충 봐. 주변의 풍경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전체 그림을 보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 난 가끔 널 보면 얘는 극도로 낙관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극도로 비관적인 사람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 난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아. 그냥 어차피 걱정해봐야 해결될 것도 아닌데 차라리 있는 대로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한 거지. 너랑 내가 만약 완벽주의자였으면 우리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지는 않겠지. 우리 둘 다 어차피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잖아. 왜 그렇게 생각해? 난 너랑 사는 거에 대해서 불만 없는데 넌 나랑 사는 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어떤 부분에선 좀 부족하더라도 굳이 그걸 지적하면서 널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런 부족한 부분도 너의 모습 중 하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충 사는 거라고. 힘겹게 다 맞춘 퍼즐이 한두 개가 빈다고 버릴 건 아니잖아. 결국엔 또 돈 주고 틀까지 사서 저렇게 장식품으로 걸어두고 지금까지 보고 있잖아. 결과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하긴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는 해. 저 퍼즐도 우리가 맞출 땐 엄청 힘들었잖아. 천조각이나 되는데 조각마다 다 조금씩 달라서 맞추는데 꽤 애먹이기는 했다, 그치? 비슷한 조각은 많은데 똑같은 조각이 없이 다르니까 겨우 하나하나 다 끼워 맞췄는데 그래도 저렇게 다 맞춰놓으니까 결국엔 한 폭의 그림이 되기는 하네. 그러니까 힘겹게 겨우 맞췄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 그냥 부족한 점을 감안하고 보는 거지.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내가 지금 결혼하고 애를 낳고 아줌마로 몇 년 살아보니 많은 걸 누리고 사는 사람보다 많은 걸 포기하고 그러려니 하고 대충대충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든다. 주변에 보면 우리 부부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며 더 많은 걸 누리며 사는 부부들이 많은데 보통 여자들이 나와서 수다를 떠는 걸 들어보면 생활에 대한 불만도가 꽤나 높다. 돈 버느라 사는 게 바빠서 또 요즘엔 코로나까지 겹쳐서 몇 년째 여행을 다녀오지 못했다고 불만하는 사람도 있고 신랑이 낭만적이지 않아서 선물을 자주 하지 않아 결혼 생활이 재미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신랑은 좋은데 시어머니가 좀 극성이라 힘들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은 분명 행복할 만한 조건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그 부족한 2%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항상 불만을 토로하고 가족이랑 다투면서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것 같다. 우리 부부는 둘 다 생활에 대한 요구가 그다지 높지 않아서 몇 조각 부족한 퍼즐처럼 살아가면서 주변의 풍경이 그다지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충대충 살고 있기에 오히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 사귀게 됐을 때부터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막 뜨겁게 사랑했던 사이도 아니고 그냥 단지 이 정도 사람이면 앞으로 결혼해서 사는데 문제 없겠다란 마인드로 결국 결혼해서 애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고 결혼 후 내 집을 장만할 때도 둘 다 너무 좋은 집을 욕심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수중에 있는 돈에 맞춰서 이 정도 집이면 앞으로 내 집이라 생각하고 사는데 별 문제 없겠다란 생각으로 집 보러 다닌 첫날에 바로 집을 계약을 했고 애를 낳은 후에도 남들이 우리 애는 말이 빨라요, 우리 애는 걸음이 빨라요 라고 할 때에도 어차피 앞으로 한평생을 걷고 한평생 말할 건데 좀 빠르면 어떠하리, 늦으면 또 어떠하리,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별 조급함 없이 그냥 대충대충 만족하면서 산 것 같다. 벽에 걸려있는 저 퍼즐도 처음에 내가 1000조각짜리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신랑도 반대 의견 없이 그냥 그러자라고 했기에 같이 합심해서 잘 맞춰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만약 나는 그냥 1000조각짜리를 사서 맞추고 싶었는데 신랑의 욕심이 너무 많아. 아니야, 그래도 10000조각짜리는 사야지. 그래야 그림도 크고 주변 풍경도 다양해서 이쁘지 라고 했다면 퍼즐을 맞추는 동안 오히려 서로 다툼이 많았을 것 같다. 나는 1000조각짜리 퍼즐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데 상대방은 10000조각짜리 으리으리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면 당연히 다툼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 힘에 겨워 포기하게 되면 둘의 관계도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건 아닐까. 퍼즐을 맞추면서 주변의 풍경이 좀 덜 아름다워도 그 그림이 나타내는 전체적인 의미는 대충 알 수 있는 거니까 삶을 살면서도 상대방한테 좀 빈틈이 많아도 그냥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도 이 사람의 일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면 좀 더 만족감 높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네, 대충대충의 생활의 지혜가 듬뿍 담겨있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금아님의 낭독으로 내 손에 핸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럽 각지에서는 손에 맥주나 커피를 들고 길가의 탁자에서 한가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그들은 많이 먹지도 않는다. 그러나 오래 앉아있는다. 어떤 사람은 한담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고 있다. 중국인들의 생태 구조와는 많이 대조되는 그림이다. 이탈리아에 있을 때 이 문제를 갖고 현지인들과 토론해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에 이민 간 많은 사람들에 대해 그들은 탐복하면서도 의아해했다. 탐복하는 것, 밤에 낮을 이은 로고로 현지에서 자리 잡았고 상당한 부도 축적했다는 점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그들의 한가한 모습을 본 적이 없고 휴가를 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는 부분이다. 그들이 고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듣기로는 자식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또 똑같은 형태를 반복한다. 여투 작가의 글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런 속담이 생각난다.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태운다. 초가 삼간을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했을 때 벼룩은 그냥 어느 구석의 일부다. 사람을 괴롭히긴 하지만 전반 생을 들여다봤을 때 그걸 소멸하겠다고 밑도 끝도 없이 동분서주할 일은 아니다. 주요한 것과 차요한 것 사이 문제이고 전방과 국부의 문제다. 근데 왕왕 사소한 것과 국부의 것이 현실과 더 가까이 있다는 데 있다. 그렇게 매일 가까운 하루를 걱정스레 살다 보면 어느새 생의 종점에 와 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게 그 말이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의 풍경을 다 놓치고 달려왔다. 103세의 김영석 연세대 명예 교수는 살아보니 60세부터 제일 좋은 나이더라고 했다. 그렇다고 나도 언제면 60이 되겠냐고 학수 고대하라는 말은 아니다. 각자의 삶과 판단이라는 게 있고 궤적이 다르고 사정이 천태만상이다. 나에게 맞는 삶이면 가장 훌륭한 일생이다. 근데 문제는 그 맞는 것이라는 게 무엇이며 어떤 기준에 맞추냐에 달렸다. 누구는 허구한 날 커피나 맥주잔을 들고 사는 게 좋다고 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고, 나는 바쁜데 만족한다든가 혹은 사정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선택이고 방식이다. 광근은 훗날 돌아봤을 때 고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살아보니 더 좋은 방식이 있었는데 엄두도 내보지 않고 너무 아글타글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된다. 이어서 여초 작가는 이런 분석을 추가했다. 우리의 행위 방식을 많이 이해한다. 장기간 어려운 경제 여건이 처해 있다가 후에 개선되기는 했지만 안정감이 결핍할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은 불을 쌓기 위한 부단한 로고로 이어진다.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로고가 심리적인 관성으로 이어지게 되면 맹목성에 빠지기 쉽다는 데 있다. 이런 맹목성의 최대 위기는 공공안정과 공공생태에 대한 생소함과 거리감이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관성에서 벗어나 잠시 또 다른 나를 살아보면 인간 고유의 인성이 보이게 된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도시의 직장을 다 부딪히고 엄마 곁에 온 딸의 삶을 들여다봤다. 엄마의 건강이 아니었다면 시골 농사라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근데 1차적인 선택은 엄마를 위해 했지만 훗날 점차 적응하며 살다 보니 그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나중에는 엄마도 옆에서 지켜드리고 도시 생활의 지루함과 스트레스에서도 해탈되는 생활 방식에 만족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 다시 도시에 돌아가서 직장 생활을 하라면 무슨 소리냐고 도리무리를 한다.
두동적이든 피동적이든 새로운 시도가 생태에 더 가까운 인간 본연의 일상을 만들어줬다. 51세의 창가도 안 가고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서 공예품을 만드는 아저씨를 봤다. 80세를 넘긴 노모가 옆에서 넋두리를 한다. 돈도 나오지 않는 조개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빨리 장가 나갔으면 오죽 좋겠냐. 기회가 오면 가겠죠. 기회가 오지 않나면 그냥 조개 껍질과 평생 동무하며 살죠 뭐. 엄마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답이지만 그게 본인의 삶의 낙이라고 한다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막말로 억지로 등을 떠밀어 장가를 보냈더니 결과가 안 좋아서 다시 엄마 곁에 돌아왔는데 그때에는 조개 껍질을 맞아도 싫어졌다면 엄마로서는 후회 막급이다. 많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정답일 수 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숙명적인 현실의 뒷면에 커다란 신장로가 열려 있을 수도 있다. 도로 타령만 하지 말고 운전 자세를 한 번쯤 고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많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정답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숙명적인 현실의 뒤에는 커다란 신장로가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생각을 가져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금아님의 낭독으로 보내드린 내 손의 핸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정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혜원의 시집 나를 찾아 나서는 길에 실린 시 행복의 언어 전문은 이렇습니다. 행복한 순간에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 좋다, 즐겁다, 설렌다, 기쁘다, 날아갈 것 같다, 감동이다,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평화롭다. 지금 이 순간 내 느낌의 언어는 무엇인가?

네, 행복의 원어는 더 있습니다. 너무 좋다. 뛸 듯이 기쁘다. 설레서 잠을 설쳤다. 벅찬 감동이다. 고마워 눈물이 난다. 네, 이와 같이 많고도 많겠죠. 행복의 언어를 입술에 달고 살면 덩달아 인생도 행복해집니다. 언어가 곧 삶입니다. 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뉘우스입니다. 우리 성은 우리나라에서 농기계 응용과 농기계 장비 제조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기반이 가장 좋은 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 성은 국가의 대형 대마력 첨단 지능형 농기계 장비 연구 개발 제조 보급 응용 선도구 건설의 기회를 다잡고 전성 농기계 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우리 성의 규모 이상 농기계 장비 기업은 44개에 달하며 제품은 경작 관리, 수확, 전반 사슬을 커버했고 고성능 파종기, 옥수수 탈곡기 등은 전국 제1 진영에 진입했습니다. 농기계 총 동력은 7,600만 킬로와트에 가까워 2020년 말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농작물 경작 수확 종합기계화율은 99%를 초과해 수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급화, 지능화, 녹색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우리 성은 층별로 시책을 펼치고 체계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능형 농기계 20개 조항 정책 조치를 내놓아 연구 개발, 중간 테스트, 제조 보급 응용 전반 사슬을 연결했으며 2022년 이후 성급에서 목을 조이는 핵심 기술 연구 개발 프로젝트 22개를 지원했습니다.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 및 농촌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105건의 획기적 성과 중 우리 성은 37건을 선정받아 비중이 3분의 1을 넘습니다. 또한 우수 농기계 우대 보조를 시행해 7대 종류 47개 등급의 보조 기준을 제정했으며 올 7월 말까지 농기계 12만 4,800대를 구매하도록 보조해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했습니다. 전성의 공간, 지상, 지능, 일체화, 고급 지능형 농기계 보유량은 67만 6천 대, 식물보호 드론은 3만 3천 대로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무인화 작업 농장 20곳을 건설했습니다. 이 밖에 메탄올 주행거리 연장형 트랙터를 중점 임무로 삼았습니다. 메탄올 전기 무인 트랙터는 올 춘경 때 보청현에서 시범 작업을 완료해 경유 제로, 탄소 배출 제로를 실현했으며 연료 비용을 30% 이상 절감했습니다. 파안현의 예의 저탄소 스마트 농업 장비 기재 본체 공사가 이미 준공돼 가동 후 1000대에 가까운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며 집 녹색 메탄올 저탄소 농기계의 전순환 산업체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할빈 감옥사시 등지의 농기계 산업 집적 단지가 규모를 갖추기 시작해 지역 협력 효과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전 2026년 흑룡강 국제농업기계 전시회가 할빈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외 주요 농기계 제조 기업과 스마트 기술 기업, 농업 연구 기관 등 100여 곳이 참가했습니다. 중련 중관은 중국 고급 농기계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계 최대 마력의 유전 하이브리드 트랙터를 선보이며 흥룡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업체들도 잇따라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케이스 뉴올리언스는 올해 흥룡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바이어 이수민은 전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대형 농기계의 시선이 끌렸습니다. 매우 좋은 플랫폼 뒤에는 흥룡강이 동북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우위가 자리합니다. 한국 기업에게 이곳은 제품을 선보이는 창고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진입하는 발판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크라이 기업지원센터 할빈 대표처 코라 푸조파 수석대표는 AI 지능형 농기계에 대해 계속해서 문의해왔습니다. 흥룡강의 농기계는 흙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극동의 광활한 들판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상담 구역에서는 명함 교환이 끊이지 않고 통역사들이 바쁘게 오가며 협력 목록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차례의 전시회가 우리성 농기계 산업의 투자 로드쇼가 됐습니다. 우리성은 한댕지 흑토와 녹색 유기농의 핵심 강점을 바탕으로 네 가지 농업을 선도로 삼고 흑토 우수 제품의 브랜드 영향력과 인지도를 활용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 전체를 단위로 맞춤형 농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용강에 내논이 있다는 성급 맞춤 브랜드를 출시해 널리 홍보하고 추천함으로써 농업의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성 맞춤형 농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주체수는 2024년에 255개에서 445개로 기지 면적은 116만 무에서 179.9만 무로 각각 74.5%와 55.1% 증가했습니다. 시장 판매액도 크게 늘어 올 상반기 계약 판매액은 55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해 2025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우수 농산물의 부가가치도 뚜렷이 높아져 고급 쌀 맞춤 생산은 한 무당 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작은 텃밭 맞춤 생산 농가의 평균 소득은 5천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전 북경대학 치국 리정연수반 대표단이 우리성을 방문해 현대농업, 생태관리, 장비 제조, 문화관광 융합, 농촌지능 등 분야에서의 발전 경험과 성과를 살펴보고 흙토지에서 펼쳐지는 중국식 현대화의 생생한 실천을 현장에서 체감했습니다. 대표단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남태평양 등 54개 국가에서 온 54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으며 할빈과 치차를 차례로 방문해 하자구 수채 정비 공정, 염가강 농장, 자룽 국가급 자연보호구, 감남현 흥십사촌을 시찰하고 할빈 공업대학 항공우주관, 중국 일중전시관, 비학유업 등을 참관했습니다. 대표단 구성원들은 이번 방문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자국으로 가져가 흥룡강성을 자국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중국의 발전 이야기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석 명절과 국경절을 맞이해 일전 오상시에서 조선족 군중 추석 국경절 경축문예 공연이 성광리에 열렸습니다. 공연은 골목길 예술단의 웅장한 오프닝곡 붉은의 변강을 비추네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활기차고 역동적인 광장무 무대가 펼쳐졌으며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인 사물놀이 공연을 통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상시 조선족 실험소학교와 령운타악단 학생들이 선보인 사물놀이는 힘차고 정연한 연주로 현장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와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고향 오상을 향한 깊은 정과 그리움을 담은 무용, 나의 고향 오상이여를 비롯해 장미꽃 한 송이, 새로운 시대로 등 다채로운 무용 프로그램이 연이어 공개됐습니다.
특히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 합창 무대는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으며 출연진과 관중 모두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행복한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추석 국경절 경축문의 공연은 조선족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군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더 한층 풍요롭게 했습니다. 또한 민족 간의 소통과 우정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에 단결된 힘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형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희 33번째 시간입니다. 한참 망설이던 류키영이 제자리에 돌아왔다.
1: 희영 동무, 지난날 동부가 세운 공로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조선 전선에 나온 후부터 동부가 우경적이며 비겁하게 처사했다는 것도 사실이오. 공로로 과오를 덮어 감출 수도 없거니와 우점으로 결함을 덮어 감출 수도 없다고 생각하오. 관건은 문제의 뿌리를 잘 봐야 하는 거요. 동부가 지난날에는 용감했는데 오늘은 왜 용감하지 못한가? 왜 전투의욕이 약해졌는가? 그 뿌리를 파내고 허심히 고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류키영 동부가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두들 머리를 써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0: 주부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회의의 의제를 해결하도록 인솔하는 호소였다.
2: 제 생각에는 진국발 동부의 말을 좀 더 들어보는 것이 좋겠소.
0: 화살이 또다시 자기한테 날아오자 진국발은 선량을 흘겨보았다.
3: 그래, 진국발 동부가 말하는 게 좋겠소.
4: 네, 지금 말해든 참입니다.
1: 자,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보.
4: 제 생각에는 해방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부터 조동부의 토지가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전국적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자 조동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조동부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새로운 작전이 시작된다고 하니 이 상처 자리를 보여주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잘못될까봐 무서워했습니다.
5: 아니, 진동모, 그 언제 있은 일을 들춰내요?
4: 태원 전투가 있기 전 일이요.
5: 내게만을 그런 사상이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 형이 맨 먼저 성벽을 넘었겠어? 그럼 상급에서 나에게 대공상장을 내준 게 잘못됐겠구만. 그때 난 동무보다 더 가까운 전현진지에서 지휘했어.
4: 그건 동무한테 딴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요.
5: 딴 생각이라니?
4: 그건 동무 자신이 잘하고 있어.
5: 난 모르겠는데.
4: 그때 토안부에는 참모장 자리가 비었는데 동무는...
5: 그건 터무니없는 모욕이요.
4: 아니요, 동무 자신이 말했어.
5: 내가? 대체 내가 뭐라고 했어?
4: 그때 동무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번 전투가 끝난 다음 아마도 토안부에 올라갈 것 같다고.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니 이 동무는 몇몇 영장들을 비교해보라고 하면서 이제 두고 보라고 하지 않았어?
5: 그 농담삼아 한 말이 지금에 와서는 원칙적 문제로 되는구만.
1: 진국발 동무, 계속 하오.
4: 태원을 해방한 다음 삼영리 뇌화 영장이 참호장으로 승급하고 우리 영리의 부영장이던 선량 동무가 사명 영장으로 임명되자 조동부는 사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상급에서 누구누구를 승급시킨다는 명령서를 본 다음 조동부는 그날 저녁으로 술 두 병을 사서 억병으로 마시고는 이 자기 전도는 끝났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온 저녁 이 사람 저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 상급에서 자기의 공로를 몰라준다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전에 조동부는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20살부터 28살까지 나이 몇 살이면 어느 급에 오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30살이 가까운 나이에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물론 고작 영장 자리밖에 잘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주 회적이었습니다.
6: 그 아주 거창한 계획이었는데 아쉽게도 실현되지 못했구만.
5: 아니, 동무들도 좀 생각해보란 말이오. 아, 그래, 상급의 간부 정책에 문제가 없어?
0: 주부는 말없이 진국발도로 계속 말하라고 눈짓했다.
4: 서북지방을 해방한 후 양료진에 주둔했을 때 조동무는 그곳의 모피상과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늘 모피상의 집에 가서 그 집 딸이며 모피상의 첩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주패놀도 했습니다.
5: 뭐?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요?
4: 그래, 이걸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어?
5: 그건 내가 자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하도 여러 번 청하니까 마지못해 간 거지. 그 사람들이 해방군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인데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가 말이오. 이건 군민관계 문제며 당의 영향 문제며 정책 문제며 교류 문제요. 그리고 조패너리도 그저 심심풀이로 한 거란 말이오. 상급 앞에서 말하겠으면 좀 똑똑히 말하란 말이오.
4: 그래, 똑똑히 말해야지. 그들은 저동무한테 꽃을 수놓은 베개 한 쌍을 선물했는데 거기에 달콤한 꿈이요 밤 편히 주무시라는 글을 수놓았습니다. 그 베개는 상인의 딸이 수놓은 것인데 그들은 친척관계까지 맺었습니다.
1: 뭐? 친척관계까지?
4: 네, 그 상인에게 손자가 있었는데 조동무는 그 애의 양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동무는 상인의 딸과 누이요 오빠요 하면서 자매란 사이입니다. 결혼에 쓸 물품들도 상인에게서 돈을 꿔서 사들였습니다.
1: 아니, 뭐라고?
0: 두 분은 어찌나 성났던지 낯새까지 변했다. 그는 이빨을 사려 물고 말했다.
1: 진국발동호, 동문 정말 자유주의의 전형기란 말이오. 저 동무가 자본가 계급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걸 알면서도 말 한마디 안 했단 말이오.
5: 아니, 그 사람을 다른 자본가 계급과 똑같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근로이민의 출신입니다. 재해를 입고 산사성에서 살 길을 찾아 서북지방에 이른 그 사람은 처음에는 도부장수를 하다 보니 재입살이도 겨우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1: 당처! 열빠진 놈! 이젠 입장까지 완전히 변했구나!
0: 장래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국발이 자기가 범한 자유주의적 과오를 승인하고 자아검토를 하고 난 후 비판이 시작됐다.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류키영의 어두운 면을 잘 몰랐고 그의 됨됨이를 잘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선량이 류키영을 날카롭게 비판하더니 판 지도부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다.
2: 류키영 동무의 문제가 이렇게 엄중한 지경에까지 이른 데 대해서는 토안부의 지도 일꾼들에게도 책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난날 토안부의 지도 일꾼들은 류키영을 표창만 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토안부에서는 류키영을 군사면에서도 정치면에서도 막히지 않은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군중들도 그를 수재라고 칭찬하면서 사령원 겸 정치원감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 자신도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고 우쭐댔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그는 사업을 실속 없이 급발림식으로 해치곤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할 일들은 이미 한 일로 물 흐르듯이 보고하고 이미 해놓은 일들은 상급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기 위해 이러이러하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묻기도 했죠. 하지만 토안부에서는 검열도 하지 않고 그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견을 드리면 상급에서는 우리를 허심하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저는 상급에서 앞으로는 교훈을 잘 받아들여 다시는 간부들이 이런 착오적인 길을 걷지 않도록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1: 그 아주 지당한 비판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류키영에 대한 처분 문제를 토론합시다. 모두들 자기 의견을 말해보십시오.
4: 오늘 진국발 동무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동무는 사상이 아주 퇴폐적이고 개인주의 사상이 꽉 들어찬 사람입니다. 아예 졸당 처분을 줘야 합니다.
7: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썩어빠진 사상을 갖고 있는 동무가 우리 당을 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졸당 처분에 동의합니다.
4: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전에 공로를 많이 세웠고 일시적인 동료로 임기된 문제이니 관대하게 처리하여 권리 정지 처분을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 동무의 문제는 부분적 문제이지 전반적 문제가 아니기에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각도에서 권리 정지 처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류키영 동무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무들이 많이 말했기에 제가 몇 마디 보충 토론을 하겠습니다. 류키영 동무의 문제는 대단히 엄중하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부리다가 이젠 입장까지 엄중히 동요하게 됐습니다. 전국적 승리를 앞두고 열렸던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석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산계급의 사탕포탄에 얻어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류키형이 바로 사탕포탄에 얻어맞은 첫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사탕포탄에 얻어맞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그에게 개인주의가 많기 때문입니다.
0: 주부는 류키형에게 얼굴을 돌렸다.
1: 류키형 동무, 우리는 동무가 재능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소. 그리고 지난날 동무가 세운 공로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소. 하지만 동무에게는 무엇 때문에 혁명에 참가했는가 하는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소. 오늘 회의에서 폭로된 바에 의하면 혁명에 참가한 동무의 동기부터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소. 그러니 이 문제를 잘 생각해보기 바라오. 그리고 동무의 처분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권리정지 처분이 좋을까소.
5: 난 반대요. 난 반대요. 주부, 당신이 오늘 사유한 이 회의는 나를 헐뜯고 모욕하고 타격하기 위해서 소집한 회의란 말이오. 난 상급 당위원회에 신고할 거야.
8: 아니,
9: 아니 저 사람이
8: 에이구 정말 출당시킬 걸 그랬어.
9: 아, 그러게 아, 저거 뭐 저거 막 나가는 거
7: 그렇게 돌려세우려고 여러 사람들이 구원의 손길을 보냈는데도 제멋대로 뻗치고 있다니. 에이치.
1: 동무들, 이건 조직의 최종적인 결정이오.
0: 약혼자들 사이에서 반가운 소식은 빨리 알고 반갑지 않은 소식은 늦게 알게 된다. 류키형이 과오를 범했다는 소식은 후방병원에 쫙 퍼졌으나 양설은 그때까지 감감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양설은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골짜기 오구에서부터 부상병을 업고 병원으로 왔다. 그는 혹시 이 부상병이 류키형의 소식을 알 수 있지 않나 해서 물어봤다.
10: 동은 어느 부대인가요?
7: 13사 37반이요.
10: 아, 그럼 어느 영인가요?
7: 1영 붉은 3련이요.
10: 동문의 영... 아니, 동문의 련은 전투를 잘했죠?
7: 우린 15번에 걸친 적의 진공을 물리치고 수만 명 적들의 퇴로를 차단했소.
10: 동문의 련장은 어때요? 전투를 잘하겠죠?
7: 우리 련장이야 더 말할 데 없이 전투를 잘하지.
10: 영장은요?
7: 영장? 에이, 우리 영장은 천하에 둘도 없는 추물이요.
10: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7: 에이, 그가 비겁하게 넣지 않았더라면 난 부상을 입지 않았을 거예요.
10: 도대체 전투에서 어떻게 됐길래 이래요?
7: 우리 영장이 철수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우리 련은 양쪽으로부터 달려드는 적들의 협공을 받았어. 그 전투에서 우린 목숨을 내걸고 적들을 막아내다가 련장이 중상을 입은 것은 물론 团장도 땅크포의 다리를 크게 상했어.
10: 그래요?
0: 그 말을 들은 양설은 갑자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돌에 걸린 것처럼 몸을 휘청거리다가 걸음을 늦췄다.
7: 간원 동무, 많이 힘들어하는구만. 내가 내려서 걸을게.
10: 아니 안 돼요.
7: 지금 동무가 힘에 부쳐 걸음걸이도 휘청거리지 않소.
10: 그래도 안 돼요. 병원까지 업고 가야 돼요.
0: 양설은 부상병을 다시 초업었지만 다리의 맥은 여전히 풀려 있었다. 더욱이는 부상병의 말에서 약혼자가 비겁하게 놀았다는 소리에 양설은 자기가 귓뺨을 맞은 것처럼 견디기 어려웠다.
10: 력동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언제나 용감하게 싸운 그가 그렇게 망신스러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동무, 금방 말한 것이 동무가 직접 보고 하는 말인가요?
7: 구급소에 가서 동무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
10: 그럼 그렇겠죠. 똑똑히 모르는 사실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7: 그런데 동문 우리 영장을 알고 있어?
10: 아니요 몰라요.
0: 부상병을 호송하고 난 양설은 또다시 곽상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왔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병실 쪽으로 달려갔다. 곽상은 골짜기 제일 막치기에 있는 농갓집인 구호병동에 누워있었다. 전선구급소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실려온 부상병들은 피 묻은 옷도 갈아입지 못했고 몸도 오르던 채로였다. 곽상은 이불 대신 외투만 덮고 벽 가까이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고 얼굴색은 누르끼레했으며 신바닥에는 피가 잔뜩 개발려 있었다. 양설이 한쪽 신을 벗기자 곽상이 멍하니 눈을 뜨고 양설을 바라보았다.
4: 오동무, 동문이 아직도 여기서 있어?
10: 괴보동무, 난 양설이에요.
4: 왜 아직도 여기서 있는가 말이오? 다음번에 달려가서 정황을 보고하라는데 왜 아직도 여기서 있어? 겁이 나서 그러?
11: 광련장 동무, 한고향 사람이 련장을 보러 왔어요.
4: 잔말 말고 어서 가라 말이오. 어서 가서 보고. 우리는 절대 조국을 망신시키지 않을 것이며 모슬게 미안한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오. 우리 붉은 삼녀는 진지를 지켜낼 수 있다고 어서 가서 보고하라고. 적들은 남쪽 진지를 돌파하고 양쪽에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큰 문제 없어. 적들이 많이 접어들수록 좋지. 놈들의 몸깡 조성내고야 말 테야.
10: 그보 오빠, 그래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몰라보겠어요.
4: 농담은 그만하고 어서 가봐. 술을 탄 있으면은 몇 상자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영장에 대한 의견은 다음에 다시 말하기로 하고.
10: 그 동무한테 무슨 의견이 있나요?
4: 의견이라? 그래, 의견이 있고 말고. 하지만 난 지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소. 이게 어디 의견을 드릴 때요?
7: 이보시오, 간호원 동무.
11: 네.
7: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오. 그 동무는 지금 중상을 입고 혼비 상태에 빠져서 말하는 걸 보면 모르겠소?
10: 네, 알았어요.
11: 반장 동무, 좀 이따 약을 갈아붙인 다음에 다시 와서 만나봐요. 저 동무의 머리에는 아직도 철알이 박힌 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꼬대처럼 말하잖아요.
4: 안 가고 뭐 하는 거요? 빨리 가!
0: 양설은 곽상이 잠들기를 기다려 그의 피 묻은 신 한 짝을 마저 벗겨 주었다. 신은 벗겼으나 얼어든 양말은 발이 붙어서 벗길 수 없었다. 팅팅 부어오른 발은

0: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희 음악효과 홍로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 13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절 흐르는 맑은 신의 목소리가 정난 울림이 되어 고향 생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완연한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이틀이면 우리네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이면 조상을 기리며 온 가족이 한자리에 오붓이 모여 앉아 오순도순 덕담을 주고

향해서 고향을 그리고 부모님과 우도른에게 문안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 정다운 고향을 감상합시다.

0: 한국재한중국동포청년연합회 회장 오복실 씨가 추석을 맞으면서 고향에 계시는 가족에게 보내온 영상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재한중국동포청년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복실입니다. 추석이 돌아오니 고향이 그립고 친구들 같이 추석 쉬던 때가 그리워서 이렇게 영상편지를 보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고향인의 친구분들과 즐겁게 보내던 그때가 생각나서 노래 타행이여 달밤이여를 요청합니다.
0: 네, 그럼 오복실 씨네 가족에서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타향의 달밤을 보내드립니다.

0: 추석이면 1년 중 가장 풍요롭고 풍성한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의 마음은 보름달처럼 둥둥 부풀어 오르기도 한답니다. 산동성 위예수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학범 씨는 올해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추석이 될 것 같다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김학범 씨는 10년간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간 가족의 소중함과 고향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많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여 올해 추석에는 특별히 고향을 찾아 아버지의 산소에도 다녀오고 어머니를 모시고 맛나는 음식도 대접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계시는 모든 친척 친구들이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서품 파트너를 요청해왔는데요. 요청한 서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바이, 어째 춤추다 이랬는가? 예?
2: 니 몰라서 그러니?
1: 어, 야, 나 모르겠어. 너 어째랄까?
2: 예? 니 정말 몰라서 그러니?
1: 야,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2: 이제 분여수님이 예. 그 바가메를 해체! 에이, 아이, 모르다, 아이, 춘다!
1: 아, 대박, 대박. 대박이야.
3: 야, 니 목소리야. 그래. 아, 부녀수 어제 유기기라고 있어? 야, 어제 부녀수는 없어?
1: 아, 괜찮다.
3: 아, 그나저나 이제 전화 와서 무슨. 아이 오후에 민속 공연 춤이 무슨 망태기 됐다는 건 그건 무슨 소리야?
1: 야, 꼴시 저때 아바이 춤 추다가 얘, 아이 갑자기 채채채 이러며 심술 쓰고 집에 갔습니다.
3: 대아바이?
1: 예.
3: 그래 대아바이 무슨 채아바이하고 무슨 모순이 생겼어?
1: 채 옳습니다.
3: 무슨 이거 옳다고?
1: 원래는 얘 대아바이하고 바가메 춤추는 거.
3: 야.
1: 글쎄 네.
3: 어제
1: 키로 맞추느라고
3: 저래
1: 바가메하고 채아바이를 짜고 뭐 춤추게 할 저 대아바이 심술이 났던 맵다.
3: 야, 아이 그러니까. 원래 대아바이하고 바가메 이렇게 춤을 잘 맞춰주는데 쟤 그거 알면서니 무슨 바가나고 아 대아바이 원래 아 심술을 쓰게 됐구나 무슨
1: 제 말인다 어찌까.
3: 아이
1: 예.
3: 어서 서마 보내주이.
1: 예.
3: 우리 이번 기회에 저 대아바이하고 바가메로 확실하게 맞붙여 놓는 게 어떠소?
1: 좋습니다.
3: 그렇지?
1: 예.
3: 아, 우리야 그냥 천민들이 이끌고 농사도 잘 짓고 새농촌 건설도 잘하는 동시에 빈곤 탈출도 하고 보내주이 이 가정이 화목해야 나라가 온정한 법이오. 이거네야 우리 총간부들이 응당해야 할 일이오.
1: 어야 벌써 서기 말씀하는 게 다릅니다.
3: 무슨? 아, 그나저나 제 이 민속 공연 춤 책임진 게 제 예. 빨리 방법을 대야 되지.
1: 그래 말입니다.
3: 대아바이 돌가면 어떻게 돼요?
1: 예, 이럴 때는 바가메에서야 대아바이 말 듣겠는데
3: 어찌... 그렇지.
1: 원효수님!
3: 마치 바가메 하고 싶네. 바가메! 바가메 천천.
1: 바가메.
3: 다리를 좀.
4: 그리고 심술.
1: 대아바이
4: 어떻게 돼서?
1: 숨 아이 죽였단가.
4: 아이
3: 대아바이 심술 쓰고 집을 가버렸습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4: 질석이 이렇게 한복 쑥 빼고 용 멋있구만.
3: 예, 우리 민속 공연 춤 한다는데 나도 이렇게 한복 입었어. 예,
4: 잘했어, 잘했어. 예. 아이고, 그나저나 쟤네 둘이 정말 고생만서. 아, 쟤네 둘이 없이 서서 우리 이 촌에 늙은들 니그는 믿고 살겠어. 아이고. 그래서 질석이도 우리 촌에 왔을 때 금방 와서 머물렀다 인차 가는 줄 알았대.
3: 예?
4: 이제. 만 3년이나 돼요. 아이고 이 3년 동안 명절 때나 설에나 집도 가지 않고 우리 이 초민들과 함께 지내서 이 가슴이 다 알고 있어. 아이고
3: 바람에 너무 칭찬하지 마소. 그건 내 응당해야 할 일이야.
4: 그게 뿐인데. 사실인데 무슨 아이고
3: 바람에 네. 아니 우리 조직에서 무슨 날 그냥 파괴냈겠어도 우리 초민들이 이끌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게 이게 내 임무입니다.
1: 어디 그뿐입니까? 그저 우리 천에서의 그 천 사람들이 그저 말리온 가지랑 고치랑 문행이랑 또 다 저 제일석이 그저 싹 용기해서 팔았잖까.
4: 아이고 뿐여집들 어디 그뿐이요? 아이고 한밤중에도 문을 열고 척 내다보면은 덩거 뿌리고 저 사지겠어 덩거 덩거 하고 아이고 어느 골목에 들어가봐도 꽃들이고 저 활짝 펴서 환경위생이 좋지. 야 어디 시내다 비하겠어?
3: 예. 그리고 내가 또 하는 일이 영 맛을 그만.
4: 아이고 그게서 아이고 고생 많지. 예. 그리고 그저 댄스 맞아서도 일석이.
3: 예.
4: 매치 맞아서도 일석이. 하수도 구매 그저 꽝내도 일석이.
3: 아 과감해.
4: 야.
3: 아 우리 봉촌에 아 젊은이라고 내밖에 없는데 내 아이함도 누게 하겠습니까?
4: 이거 아무리 석이라도 그렇지 원체 사람이 좋으니까 그렇지.
3: 감사합니다.
1: 이거
4: 우리 부녀주님도 고생 많지.
1: 아무나 예. 아주 칭찬함이랍니다.
4: 이거 내 칭찬하야 이게 됐어.
3: 그렇지.
4: 지금은 농촌에서도 살기 좋아서 그 뭔가 핸드폰을 들고 물세요 전기세요 이렇게 문다 해도 우리 늙은들이 그거 이렇게 누를 줄 알아서사. 그래도 이 부녀주님이 예. 요 손가락 끝을 눌러가면 물어주이 그렇지. 이거 봐 이 손에 푸야요시다 해요.
1: 가감해도 별거 가지고 다 그랬다.
4: 내 고치사 맛있게 담갔는데 그래 지나갈 때 가줄까?
3: 예 잘 먹겠습니다.
4: 아 제 우리 그 고추밭 그 깨끗하게 이렇게 기스매놨어?
1: 아닙니다.
4: 이거 항상 이렇게 해주고는 아임다음에 새빨간 거지 말한다.
1: 이번엔 정말 내 아인데.
4: 그러면 누구 했지?
1: 맞습니다.
4: 누구?
1: 아침에 대하바에 허밀이 지고 바가맨의 집 쪽으로 가던데.
4: 대하바? 예. 그럼 대하바 했겠어.
3: 바가맨. 예? 그 대하바한테 빨리 전화해서 나오라 갑소. 맞어. 어이, 부녀주님 빨리 전화.
1: 전화로 저렇게 심술 쓰고 가는데 내 전화 받겠습니까?
3: 아 그래 뭐 부녀주님 잠시만 내 전화를 하오 내 전화 받을게요.
1: 예. 나오라고 나오라. 내 아바임까
2: 어째 서기도 나가도 그냥 법도 많았냐
1: 야 다 내 잘못인다. 내 아바이 나와야 얘 우리 천이 춤이 잘 된다.
2: 잘 되든 말든 난 모른다.
1: 야, 그래 정말 못 나오겠습니까?
2: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 나간다.
1: 어야
4: 냈다고 막 냈다고.
1: 그럼 얘 방법이 없습니다. 내 지금 얘 바가메와 같이 있는데 대아바 아이 나오면 바가메와 같이 춤추게 하고 대아바 아이 나오면 얘 내 바가메로 저 제 아바이와 계속 같이 춤추게 한다 얘.
2: 아 그건 저 야 아이고야 마음대로 해라.
4: 아이고 걱정 마, 꼭 나올게요. 이쯤 해놨으면 사 나오지.
3: 그렇지 뭐. 예. 꼭 나올겠다 얘.
4: 예. 야야.
1: 다음에는 저 도토바이 같은 대아바이 어디에 마음에 듭니까?
3: 그러게 말입니다.
4: 이구 부녀주님이 모르고 하는 소리요.
3: 예?
4: 성격이 도토바이래도 마음은 인간가 없어. 이구 모처에는 와서 뭘 성성 꽂아주고 가을에는 와서 갈고리를 해주고 겨울에는 내 추바한다고 장제기를 가서 팡팡 패서 산더미처럼 장제주.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마음 좋은 영감이 어디 있겠어.
3: 바가메 그러니까 어제는 바가메 마음에는 저 대아바이 확실히 마음에 든다 그 얘기지.
4: 야 일석이는 정말 바티 딜이 되고 물어도 보기도 본다야 정말.
3: 바가메 우리 바가메로 시집 보내자고 그랬다.
4: 뭐 나를 시집 번?
3: 예.
4: 아이고
2: 무슨 시집 무슨 시집 같은 소리라고
3: 지금 어디 대아바이 나오셨을까?
2: 어 저거 방옥 씨는 그 또 채채바리 같은 그 체형감하고 느들댔겠지 왜 여기를 나왔어?
4: 아이고 정말 대아바이도 아 이 용도들 앞에서 무슨 느들댄다고 이렇게 말씀함도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화를 내지 말고 예 심술 쓰지 말았어야 되지 좀 아이스다.
2: 내 길에 화를 아이 내게 됐는가? 그렇게 심술 아이 쓰게 됐어?
4: 이거
2: 돌이 뜬뜬뜬뜬 되는 거 보고 보고.
1: 아까는 예 네. 키로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3: 예, 뭐?
4: 키로 맞추느라고.
2: 키로?
4: 키로? 그렇지.
2: 그렇다고 말할 게 무슨. 내 그 동네 창피하고 아들한테 망신당할 것 같아서 내 말은 아예 했는데 내 일석이 앞에서 내 할 말은 해야 되겠어.
3: 예, 예, 하십시오.
2: 네, 일찍 이 노친을 잃고 자식을 잘 데려다는 목적으로 오직 일밖에 몰랐다. 그때 이 선녀 같은 바가매가 나타났어. 내 이 메말랐던 내 가슴에 생활의 희망을 심어주었지. 여름에는 내가 좋아하는 오이냉국을 해서 밥물이 꺼져 가지다 주고 가을에는 내가 좋아하는 배추김치를 썰고 주고 겨울에는 나사리 같은 손으로 콩장을 푹 삶아서 콩을 석장까지 끓여주고 이듬해 먹이면 그 내가 덮던 그 더러운 이불을 깨끗하게 씻어주었지. 이렇게 고마운 분을 내가 어찌 잊는단 말이냐. 그런데 너는 우리 둘을 부채놀지언정 이렇게 갈라놓은단 말이냐?
5: 예,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1: 뭐 됐습니다.
3: 저 대아발, 우리 대아발 바가메를 좋아하는 거 언영 다 눈치챘습니다. 대아발 이렇게 바가메를 사랑할 줄은 알았더라. 정말 우리 깊은 감도 먹었습니다.
1: 예.
3: 대아발, 바가메, 이제부터라도 예, 두 분이서 한 집에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삽소.
1: 대아발, 바가메, 두 분이 한 집에서 살면 정말 대박입니다.
3: 예.
2: 이렇게 서기하고 부려짐이 지지 할까요? 우리 연애는 이게 합법적인 연애지야.
3: 예.
2: 마음대로 해도 없단 말이지.
3: 예, 그렇습니다.
1: 이거 이쯤 빨리 내려갔습니다.
2: 이쯤 쑥 내려가. 우리 이제 좀 말자.
3: 예.
2: 우리 빨리 춤이나 연습해야 돼.
3: 어쩌면 역시 우리 대아발 제일 멋있을 것 같아.
2: 내 집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다.
4: 연구를?
3: 어떻게?
2: 첫째.
4: 예.
2: 잘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 이거는 무슨 거? 꼽는 동작임도?
2: 병목 꼽는 동작이지,
4: 병목.
2: 둘째. 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대박, 이거는 무슨 동작임도?
2: 야, 석이 이거 잘하면 석이래.
3: 아, 기스매는 동작.
2: 기스매는 동작.
3: 최고, 최고.
2: 셋째. 예. 하나, 둘, 셋, 넷. 다시 했어, 이거야.
1: 이건 또 무슨 동작인가?
2: 아, 이건 그저 풍력 들어서 그저 가라는 동작이지.
4: 아, 야. 그래, 이쁘임도?
2: 아유, 또 있지.
4: 예.
2: 제일 중요한 게 있어.
4: 예.
2: 넷째.
3: 넷째.
2: 쿵딱지,
4: 쿵딱지. 무슨 일에 가슴을 잡아 뜯으면 이렘도? 이거는 무슨 뜻을 말하는 겜도?
2: 이건.
4: 예.
2: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가슴이 터지도록 사무치게 사랑한다는 동작이다.
4: 아이고.
3: 역시 우리 대아발밖에 없었다.
2: 빨리 우리 성당 연습하자. 성당 연습하자.
4: 쓰겠어.
2: 고급 아니 고급이야.
4: 예, 고급 뛰어라.
3: 뮤직.

연길시 북산가에 거주하는 나춘자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나춘자 씨의 사촌 언니 나용자 씨는 현재 교하시 양로원에 계시는데 83세랍니다. 어릴 때부터 고락을 함께 하면서 자란 사촌 자매여서인지 정이 특별히 깊답니다. 그런데 요즘 언니가 건강 상황이 좋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깝지만 특별 시기에 만나뵐 수도 없는 실정이라 나춘자 씨는 언니에게 노래를 선물하여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나용자 씨가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사촌자매도 꼭 만나뵙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한 300년 살아볼까나를 보내드립니다.

0: 산동성 청도 조선족 기업과 협회 박준동 회장이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청도 조선족 기업과 협회 청량집회는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자랑으로 가는 길을 통해 불쌍한 어린이들을 공식 후원하기로 하여 애심천사방을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의 애심천사들이 모였는데요. 더 많은 애심천사들이 동참을 기대하면서 노래 사랑의 푸른 하늘을 신청합니다.
0: 네, 그럼 박준동 회장의 바람대로 더 많은 분들이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사랑의 푸른 하늘을 보내드립니다.

들어오면 휘엄청 밝은 보름달이 하늘가에 높이 높이 걸려있을 것입니다. 보름달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올해 추석 명절이 모든 가정의 풍요로움과 함께 화합, 기쁨, 풍성함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0: 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과 행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타인이나 외부의 도움이 아닌 우리 자신의 노력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하늘이란 무엇인가 높은 존재나 운명을 뜻하며 이를 스스로 돕는 자라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연결지어 결국 하늘의 도움이 따를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을 한 이야기를 통해 풀어보며 그 교훈과 인생에 주는 의미를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효진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효진은 집안이 가난하여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항상 몸이 아프셨고 효진은 어린 나이에 이미 부모님을 대신해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효진의 꿈은 단 하나, 마을에서 가장 큰 상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돈도 배경도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효진은 마을의 큰 시장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상인들의 거래를 보고 배우며 자신도 상인이 될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손에 쥔 작은 금화 몇 개뿐이었습니다. 효진은 그 작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그 돈이 마치 하늘에서 주어진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돈을 들고 시장으로 향했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물건을 사기 위해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상인들은 효진을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며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효진은 실망하지 않고 작은 물건을 하나씩 사고 그것들을 다시 마을로 돌아가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팔 수 없었지만 그는 한 발짝씩 더 나아가며 거래 방법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기술을 익혔습니다. 결국 효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점차 물건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그는 조금씩 자신의 상업적 감각을 키워나갔고 마을을 넘어서 인근 도시와의 거래도 성사시켰습니다. 어느 날 효진은 마을 근처의 큰 도시로 상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상인인 장 씨를 만났습니다. 장 씨는 상업적 감각이 뛰어나고 자신의 가게도 번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효진은 그에게 자신의 상업적 경험과 자산을 나누며 어떻게 하면 상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장 씨는 효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효진아, 네가 여기까지 온 건 분명 너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결국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너처럼 끝까지 노력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 내가 너를 돕겠다. 하지만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은 너의 몫이다. 장 씨의 말은 효진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후 효진은 장 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상업적 활동을 계속하며 점차 큰 상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마침내 효진은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상인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결국 그의 가게는 번창을 거듭했습니다. 효진은 그 후에도 장 씨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길에 항상 노력을 기울였고 어려운 상황에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며 나아갔습니다. 하늘이 주는 기회는 스스로 돕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교훈을 몸소 실천하며 그는 더 이상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기회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도전적인 상황

0: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효진의 이야기를 통해 이 속담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효진은 처음에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점차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하늘의 도움이 올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운과 기회는 스스로 만든다. 하늘이란 운이나 기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진은 운이나 기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도전하며 자신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단순히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처럼 기회도 결국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셋째, 장애물 앞에서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효진은 상인으로서의 첫 시작에서부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적은 돈과 경험뿐이었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는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운 순간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의지입니다. 장애물 앞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는 태도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인생의 성공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노력에서 나온다. 효진은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상인으로서의 기술과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실천을 통해 다듬어졌습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노력의 결과가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섯째,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효진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했지만 그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계속 나아갈 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부의 도움을 찾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믿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강한 의지가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은 우리의 노력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효진의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노력이 결국에는 하늘의 도움을 받는 길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운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길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이 속담은 알려줍니다. 이 속담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끝까지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법에 대한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우리의 체중을 관리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며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살이 빠진다거나 맛있다라는 기준을 넘어서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일 식사 패턴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기,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다면 이는 신체 리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식사 후 과식이나 과도한 간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체중 증가나 비만, 당뇨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하기.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는 각기 다른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식단에 다양한 식품군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며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복합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좋은 지방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의 비율은 대체로 탄수화물 50에서 60%, 단백질 15에서 20%, 지방 20에서 30%가 적당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단을 짜면 보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새설탕과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기. 현대사회에서는 가공식품과 설탕이 포함된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체중 증가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은 몸에서 쉽게 빠르게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대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식품, 탄산음료, 과자, 패스트푸드 등은 가능한 한 피하고 대신 신선한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적인 단맛을 가진 과일을 디저트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당분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적당한 수분 섭취. 수분은 우리 몸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내의 모든 생리적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으며 이는 체중, 활동량, 기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많이 하거나 더운 날씨에는 수분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커피나 음료수 대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신경계를 자극해 불면증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천천히 먹기. 음식을 급하게 먹는 것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20분 이상 시간을 두고 천천히 씹으며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내에서 식사를 시작한 후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약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정해진 시간에 충분한 양의 단백질 섭취. 단백질은 체내에서 근육, 효소, 호르몬 등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루 동안 일정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식단에 포함시키고 매 끼니마다 일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근육과 뼈를 강화하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운동은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증 예방과 기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넋 운동의 중요성.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거나 체중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뇌, 근육 등 모든 신체 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에서 엔돌핀과 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운동의 종류.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운동의 종류마다 다른 효과가 있으며 다양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포함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개선하고 체지방을 감소시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근력 운동, 덤벨, 바벨 또는 체중을 이용한 운동이 포함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대사율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부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한 핵심은 자기 동기부여와 일정한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점차 운동이 즐거워지며 긍정적인 피드백이 쌓입니다. 또한 운동은 너무 과도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강도로 조금씩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운동을 목표로 설정하고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운동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운동 전후의 스트레칭은 부상 예방과 운동 효과 극대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운동 전에는 근육을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운동 후에는 근육의 회복을 돕기 위해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정신적 건강 또한 중요하며 이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몸이 건강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신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적으로 안정되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신적 안정과 충분한 휴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건강한 생활의 중요한 기둥을 형성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챙김.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적 기대 등 여러 요소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쌓인 스트레스는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신체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고 심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소화장애, 수면 부족, 체중 증가,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명상, 깊은 호흡법, 일기 쓰기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음 챙김 명상은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고 정신적인 여유를 갖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깊게 숨을 쉬고 현재의 감정을 인식하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면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또 다른 방법은 취미 활동을 갖는 것입니다. 취미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독서,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정신적 해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수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신체는 회복되지 않으며 집중력 저하, 피로감, 면역력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감, 우울증,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아지며 일상생활에서의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면은 몸이 하루 동안 소비한 에너지를 회복하고 뇌가 정보를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신체는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며 이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방해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여러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 또한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이 길어도 잠의 질이 낮으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수면 환경 만들기,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또한 너무 덥거나 차가운 온도보다는 적당한 실내 온도에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수면 루틴 만들기. 취침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는 등 차분한 루틴을 만들면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낮잠은 짧고 알차게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낮잠은 피로를 회복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1시간 이상 자는 긴 낮잠은 밤의 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시간 동안만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내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0: 네, 오늘은 24절기종의 추분입니다. 아나운서 현국화의 듣는 24절기 추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추분은 보통 양력으로 9월 23일경에 든다. 이날은 지구의 대부분 지역에서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이 12시간이다. 추분이 지나면 태양의 직사 위치가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기에 지구의 북반구는 밤이 낮보다 점점 길어지고 남반구는 낮이 밤보다 점점 길어진다. 추분은 춘분처럼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때이며 춘분과 달리 밤이 낮보다 길어지는 때다. 춘분은 낮이 밤보다 길어지면서 기온이 영상의 날씨로 돌아서는 것과 달리 밤이 낮보다 길어지는 추분에는 반대로 영하의 기온으로 돌아설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아직 여름 더위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춘분 때보다 대략 10도 정도 기온이 높다. 추분 절기에 들어서면 우레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옛 사람들은 우레는 양기가 왕성해서 생기는 소리라고 믿었는데, 추분 후부터 양기가 점차 쇠하고 음기가 왕성해지기에 우레가 더는 울지 않는다고 믿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자 冬眠하는 벌레들이 땅속에 숨어들고 또 한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땅굴 어구를 흙으로 꽁꽁 막아놓는다. 추분 후부터는 강우량이 점점 줄어들기에 날씨가 건조하고 수분이 빨리 증발하기에 호수나 하천의 물은 점점 줄어들고 일부 소택지나 물웅덩이의 물은 말라간다. 추분 절기부터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는 서늘한 가을철에 들어선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찬 공기와 점점 식어가는 온난하고 수변한 공기가 만나면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리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을비가 내리면 추워진다는 계절이 닥쳐오게 된다. 이 절기의 주요한 일은 수확이다. 봄이나 여름에 심은 벼, 옥수수, 면화, 입담배, 깨등 농작물들을 가을에 거둬들인다. 이때에는 할 일이 많고 일손이 딸리기에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는 속담이 있다. 고대에는 추분 날에 달에 제사를 지내는 전통 명절이 있었다. 밝은 달이 동산에서 두둥실 떠오르면 사람들은 정원에 제단을 설치하고 달에 제사를 지냈다. 제물로 바치는 음식은 주로 월병이고 그외 과일이나 견과류도 올렸는데, 특히 유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었다.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만물이 수렴하는 계절로 인체의 양기도 수렴하여 겨울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해야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수분 절개에 맞춰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야 가을의 슬픔, 가을의 건조함, 가을의 서늘함, 가을의 피로함의 영향을 예방할 수 있을지, 또한 가을철은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가정에서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철 양생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닭 우는 시간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밤을 새우는 것을 피하고 주로 음액과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고추, 산초 등의 매운 음식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건조함을 조정하고 양기를 소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운동 측면에서는 장시간 고강도의 격렬한 운동을 권장하지 않으며 양기를 과도하게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팔단금, 오금희, 기마 자세 등 전통적인 복근 운동을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을에는 햇볕을 더 많이 쬐고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며 잡곡, 현미 등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보충하는 것도 기분을 개선하고 가을의 슬픔을 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해야 하며 특히 스트레칭을 하고 혈액순환을 강화하여 피로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실내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을의 서늘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고 제때 옷을 추가하여 추위를 방지하고 발이 차지 않도록 주의하여 추위가 몸에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분절기 이후에는 많은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네, 종남대학 상하공공보건학원 교수 리행리는 가을에 흔히 발생하는 전염병이 호흡기 전염병, 장 전염병, 모기 매개체 전염병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감, 홍역, 이하선염, 수족구병,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설사 그리고 현재 유행 중인 댕기열, 치쿤구니아열 등이 있습니다. 네, 가을철 질병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손을 자주 씻고 자주 환기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백신을 접종하며 익힌 음식을 먹고 먹이와 벌레를 방지하는 등 몇 가지를 주의하시면 가을철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소금은 인체의 정상적인 생활 활동을 요지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고염 식단은 몸에 해로운 바 많은 질병이 과도한 염분 섭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소금 섭취에 관해서는 인터넷에서 많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소금 섭취가 적으면 쥐가 날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혈압이 정상이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며 장미 소금과 바다 소금을 건강 부족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주장들은 모두 잘못된 인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염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간장, 치킨 스톡 등과 같은 일부 조미료에도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짠맛이 없거나 심지어 단맛이 있는 음식도 실제로는 염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괴면은 만들 때 쫄깃하고 삶을 때 면발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적당량의 소금과 알칼리를 첨가하는데 면 100g당 약 4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 때 맛을 보장하기 위해 소금을 첨가하는데 세 조각의 흰빵에는 4.5g 이상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초콜릿빵, 소보루빵, 수플레빵 등은 염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달콤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만드는 과정에서 소금을 첨가하여 맛을 냅니다. 아이스크림 100g당 부동한 맛에 따라 50에서 300mg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팝콘의 염분 함량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슈퍼마켓과 극장에서 판매되는 팝콘은 200g당 염분 함량이 5에서 7.5g으로 거의 성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에 해당합니다. 네, 운동 음료에도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600ml 운동 음료 한 캔에는 252mg의 나트륨이 함유되고 있어서 네, 장시간 운동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 한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리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리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리족의 문학을 봅니다. 리족은 비록 본 민족 고유의 문자는 없지만 풍부하고 다채로운 구두 문학을 창조했습니다. 그 형식이 활발하고 재재가 광범위하며 내용도 풍부해서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리족의 구두 문학에는 민간 이야기와 전설, 신화, 동화, 종교 족보 등이 포함됩니다. 비교적 유명한 구두 문학 작품으로는 오지산의 대신선, 홍수의 전설, 녹회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사회 역사를 반영했는가 하면 생활 경험을 총화하고 각 분야의 지식을 전파하기도 해서 리족인들의 정신 생활을 풍부히 했고 아름다운 희망과 추구에 대한 그들의 기탁도 담고 있습니다. 선명한 민족성을 지니고 있는 이런 문학 예술 작품은 리족 인민들 마음속에 영웅 인물을 노래하고 노동 인민들이 자연을 정복한 사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리족의 풍토 인정을 보여주고 그들의 사랑과 증오의 감정까지도 표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족의 예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 중에서 리족의 가요는 민가와 민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민요는 리족어와 음조로 부르는 것으로 다수가 전통적인 고전 리족 노래라고 볼수 있습니다. 리족은 누구라 할것 없이 민요를 부를 줄 압니다. 보통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부르며 민요가 이들 정감의 표출구 역할을 합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민요의 구절은 어원이나 칠언으로 되어 있고 표현 수법이 다양하고 리듬이 운치가 있어서 입에 잘 오릅니다. 리족의 민요는 주로 독창과 대창, 중창, 재창 등 방식으로 리족 특유의 민악 반주를 곁들여서 부르며 곡조도 아주 많습니다. 아름답고 서정적인 곡조가 있는가 하면 격앙된 곡조도 있으며 리족인

그래 순박하고 낙관적이며 정직하고 강인한 성격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랑 노래는 리족의 민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리족 민요의 진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족은 새 집을 마련하거나 결혼식, 명절, 친구를 만나는 등 장소에서 보통 남녀 대창을 밤새워 부릅니다. 특히 매년 3월 3일 리족의 전통 명절이면 청년 남녀들이 산비탈에 모여 노래로 정을 나누며 짝을 찾습니다. 그리고 평소 생산 노동 시에도 흥이 오르면 산노래를 즐겨 부르기도 합니다. 리족의 민가는 해남방언이나 리족의 음조로 부릅니다. 리족의 민가는 리족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여타 민족 문화와 교류 융합하는 과정에 파생된 신리족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칠언일구 또는 사언일구로 되어 있으며 비교적 긴 서사시는 사구일절로 여러 절이 연속 이어집니다. 독창이나 대창 외에도 재창, 합창 등 형식으로 부르며 악기의 반주를 곁들입니다. 해남성 사마시 매산진 리족 자치현에서 널리 유행하는 리족의 민가 포회조는 곡조가 개강되고 열정적이며 자유분방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어서 고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리족의 민가에는 민족 특색이 다분한 고가도 있습니다. 고가의 내용은 창세기 신화와 연관되며 교묘한 구상과 생동한 내용으로 민족의 결속력과 인류 생존 투쟁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리족의 고가 중 리족 선민의 노래가 리족의 창세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40억 줄이나 되는 이 고가는 서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하늘개, 해변의 만남, 자수성가, 결혼, 미가 등 10개 부분으로 나뉘어 전반 창세기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리족의 생존 투쟁사가 있는가 하면 리족과 한족 간의 친분을 노래한 부분도 있어서 민족 창세기 정신의 영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리족의 민간 악기도 알아봅니다. 리족의 민간 악기에는 비소와 구궁, 수소, 동소 등이 있습니다. 비소는 코로 부르는 주조 악기로 음색이 낮고 부드러우며 서정적입니다. 얇은 죽편이나 동편으로 제작한 주조 악기인 구궁은 연주시 손가락으로 궁편을 튕기며 리듬이 자유롭습니다. 그 외 수소는 음색이 창창하고 음량이 우렁찬 특징을 보입니다. 이어서 리족의 무용도 알아봅니다. 리족은 노래와 춤을 즐기는 민족입니다. 리족의 무용은 내용이 아주 풍부하며 형식도 다양해서 여타 민족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리족의 무용은 리족 이민들이 해남이라는 지리적 환경과 생활 여건 속에서 기나긴 역사 발전 과정에 창작해온 것들로서 리족 사회의 역사 문화와 종교 신앙, 경제 생활, 노동 생산을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유명한 리족의 무용으로는 사자춤, 대나무 장대춤, 방아춤, 전령 쌍칼춤 등이 있습니다. 리족의 무용은 그 내용으로 보면 주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무용과 평안을 기원하는 무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원고 시대에 나타난 이런 무용은 깊은 심산 속에 거주한 리족의 선민들이 무용을 통해 구슬하고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무용은 리족의 여타 무용에 비해서 리듬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하지만 리족의 대다수 무용은 타악기의 반주하에 노래하고 춤추는 형식으로서 그 오락성이 강한 특색을 보입니다. 노동과 생활에서 영감을 얻은 리족의 이런 무용은 소박하고 강렬하며 감화력이 풍부해서 짙은 생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소수민족 리족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림미화 작사, 장순원 작곡, 림미화의 노래로 님의 밧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수만리길 사랑의 힘으로 지친 몸, 힘겨운 다양살이 너만의 사랑으로, 행복이 넘쳐나는 황홀한 그 시절, 행복에 도취되어 꿈을 안고 달린다. 그리운 내 사랑, 사랑님이여,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여, 사랑의 미로여, 사랑의 밧줄이여. 설레는 내 마음 누를 길 없어서, 정든 고향 품으로 그리움 달래며, 사랑이 배어있는 내 정든 고향으로 그대를 찾아서 신나게 달린다. 그리운 내 사랑, 사랑님이여,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여, 사랑의 미로여, 사랑의 밧줄이여.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여, 사랑의 미로여, 사랑의 밧줄이여.

0: 이번 주엔 린미화 작사, 장순원 작곡, 린미화의 노래 님의 밧줄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수행하고 15차 5개년 계획 발전 목표에 맞춰 산업 고도화, 인재 양성, 민생 개선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해 우리 성 변방 지역의 고품질 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철저히 시행해 변방 지역 발전, 민족 단결, 국경 수비 안정의 양호한 구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조국 북방 국경에 안전하고 안정된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북부 변방 성류행, 매체가 보는 변방 시리즈 선전 활동이 공식 출범했으며 성내 변방 지역 여러 민족 간의 활발한 교류와 융합의 모습을 생생하게 조명했습니다. 제13회 중로공학기술포럼이 일전 하얼빈에서 공식 개막했습니다. 류해 흑룡강 성위 부서기 겸 정보비 서기, 두루 카렌코 러시아 과학공학협회 연합부회장 겸 제1 서기, 예지우 중국과학기술협회 당조 성원 겸 서기처 서기가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방달 흑룡강성 정협부주석 겸 흑룡강성과학기술협회 회장이 개막식을 주재했습니다. 류해는 러시아 각계와 공학기술 혁신, 과학기술 인문 교류, 산업 수요 연계를 강화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이 더욱 심층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루 카렌코는 양국이 협력해 연구개발의 경계를 넓히고 양국 인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다수의 과학기술 성과를 창출하길 희망했습니다. 예지호는 양국 과학기술계가 다양하고 풍부한 과학기술 인문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학자 엔지니어 청년 기술 인재 간 상호 방문, 학습 및 공동 양성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흑룡강 성위 대만사업판공실이 주최한 용강탐구 양안동행 청년 쇼츠 영상 제작 캠프가 일전 하얼빈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해협 양안의 뉴미디어 기자와 자체 미디어 종사자들이 하얼빈에 모여 쇼츠 영상 제작 기법, 양안 문화 교류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 기간 양안 청년 참가자들은 흑룡강성의 역사 거리와 문화 명소를 탐방하며 카메라를 통해 흑룡강 고유의 풍토와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우리성 15차 5개년 계획 강요에서는 전정 특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4567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과 신질 생산력 육성에 중요한 수단으로 삼을 것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현재 전성의 전정 특신 중소기업 수는 도약적인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올 9월 기준 우리성은 누적 1,353개의 전정특신 중소기업을 육성했으며 최근 5년간 수량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들은 항공, 우주, 정밀기기, 현대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95.7%가 4567 현대화 산업체계 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할빈의 기업들이 약 50%를 차지하며 1위이고 대경 수화가 그 뒤를 이었으며 세 도시 합계가 전성의 70%를 차지해 지역 집적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성은 누적 2,132개의 혁신형 중소기업과 69개의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을 육성해 층차가 명확하고 단계적으로 연결된 계단식 육성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도약적 성장은 정책 장려 보조금의 실질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국가급 전정 특신 소거인으로 인정된 기업에게 성급 재정은 일시불로 100만 원의 장려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현재 전성에 36개 기업이 주앙 장려 보조금 1억 4,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 지원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올해 새로 시행된 대출 이자 보조 정책에 따라 전정 특신 기업 등에 대해 금리의 60%를 할인해주며 단일 기업 최대 할인 금액은 1천만 원에 달하고 전성 리자 보조 대출 한도는 1천억 원에 달합니다. 학교와 기업 간 협력이 깊이 있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 또한 한몫을 했습니다. 할빈 공업대학 위성은 할빈 공업대학
위성기술 과학기술 성과 전환 플랫폼의 전형적인 대표 사례로서

용강만의 독자적인 혁신 및 전환 경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16회 중국 동북 삼성 사진예술전이 할빈시 도외구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 얼빈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동북 삼성 사진예술전은 1960년에 창설됐으며 중국 지역 사진예술전시 중 중요한 브랜드입니다. 수년간 동북삼성 문령과 촬영가 협회는 공동 채집 촬영, 작품 심사, 학술 토론, 예술 교류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지역 문예 자원의 공동 구축, 공유와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 동북 지역 문예 브랜드의 영향력과 전파력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신시대 동북의 전면적 전방위 지능이라는 시대 배경에 주목하고 아름다운 산하, 도시와 농촌의 변천, 민생 행복, 생태 보호, 문화 계승 등 축을 중심으로 련영 길림, 흥룡강, 세계성의 우수 사진 작품 147점을 엄선해 전시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문의 운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북 삼성 전면적 전방위 지능의 활기찬 모습을 생동감 있게 해석했으며 동북 삼성 예술 교류, 명작 전시,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전시 현장에는 여러 체험 구역이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들은 휴대폰 사진 촬영 인증, 전통 청사진 인화공예 체험에 참여하거나 얼빈에서의 24시간 주제 사진 공모 활동에 참가해 렌즈로 할빈의 도시 맥박, 인간사의 정취와 시대 풍모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성문련 진해예술관의 실내 전시장을 동시에 설치해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하며 전시는 9월 28일까지 지속됩니다. 일전 신안조선족진 농민풍수절 및 첫 우리마을 칠순잔치 행사가 신안진 문화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논밭마다 황금파도가 출렁이는 9월, 만풍년을 맞은 기쁨과 함께 진행된 활동은 노인을 존경하는 중화민족의 미덕과 중화민족의 전통대의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며 널리 알리기 위한 데 취지를 뒀습니다. 행사에서 영락촌 리휘당지부속인은 칠순잔치를 맡게 된 선배들이 평생 이룩한 업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기악 합주의 오래오래 앉으세요 노래가 흘러나왔고 신안진 정부와 촌 지도부 용도의 축사 그리고 자손들 대표 답사가 있었습니다. 칠순잔치를 맞은 노인들은 술잔을 받아들면서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즐겁고 행복하고 고마운 날이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날 행사는 노래, 춤, 오락 등 형식으로 풍년을 맞은 농민들의 기쁨을 표현하고 조선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지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연속 방송극 황진희. 소설 황석중, 각색 조혜명, 기획 정호원, 연출 조춘복, 해설 정광, 황진희의 고후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0: 대한 이야기로 마방집 마당에 모인 마실 분들은 밤이 깊어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노미. 그의 졸시는 종이 아니다. 황진사대에서 드난살이하며 말구정 노릇하던 아버지는 노미가 7살 나던 해에 괴질로 앓다가 죽었고, 안치에 부엌에서 부엌일을 하고 있던 어머니는 어린 노미를 주인댁에 던지고 정분이 난 한 장돌댕이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자 고아로 된 노미. 황진사댁 하인방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잔뼈를 키운다. 10여 년 전 노미가 10살 나던 해 황진사댁 하인방 좌상인 강서방이 노미를 몇 대 쥐어박았다가 큰 봉변을 당한다. 이 일이 자주 마을 사람들이 화제에 오르곤 하는데
1: 앞으로 정말 그 불악기 같은 노미를 막대하지 못하겠어요.
2: 지금까지 누가 감히 그를 막대했더나. 악지세고 심지 비뚤어진 그놈을 막대했다가 큰 봉변당한다니까.
1: 그러게요. 지난번 황지사댁 하인방이 강서방이 노미 볼기짝을 몇 대 쥐어박은 적이 있었대요.
2: 왜?
1: 노미가 장난질을 하다가 말리운 호박씨 그릇을 뒤엎어서 몇 대 쥐어박았다나요? 헌데 곧 뒤에 거만 놈이 글쎄 그 맞은 봉창을 다 했대요.
2: 그 어린 게 봉창을 했다고?
1: 믿겨지지 않지요.
2: 글쎄
1: 강씨가 오동지 석 달 추운 날 밖에 나가려고 문턱을 넘어서려는데 난데없이 문과 지붕 위에서 오른 물이 쏟아져 내리지 않나. 한밤중 오줌이 마려워서 하인방 문지기 문을 여니 문 앞에 매달아 놓은 홍두깨가 갑자기 이마를 때리지 않겠나? 잠을 자려고 이불을 펴면 이불 속에서 뱀이 나오지, 두꺼비 나오지. 나온 기가 막혀서.
2: 참 되게 당했구만.
1: 강 씨는 노미가 한 작가인 줄 뻔히 알지만 개공지만한 노미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시치미를 뚝 따는 애야. 혐의만 가지고 죄를 따질 수도 없고. 결국 한 번은 문틈에 손을 끼워 크게 상하자 강서방이 마지못해 놈한테 잘못을 빌었대요. 그렇게 화해를 하고 나니까 두는 곤욕을 치르지 않게 됐다잖아요.
2: 무서운 놈이군. 그런 걸 어떻게 애라고 엿볼 수 있겠나.
1: 근데 참 이상한 건 그 놈이가 그 주인집 딸 참녀한테는 그렇게 곱살 구줄 수가 없대요.
2: 참녀라니?
1: 그 황인사된 고명 딸이 애명이 참녀잖아요.
0: 그랬다. 어린 노미는 아무리 엄한 어른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제할 소리, 제할 일을 다 하면서 불악귀란 별명 못지않게

0: 이렇게 처사하지만 황진사대 고명딸인 진이한테만은 온순한 양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그들 둘 사이가 늘 순탄하고 다정한 것은 아니다. 황진사가 자꾸 하던 애, 바로 노미가 12살, 진이가 7살 되던 애. 고려 시절에 여풍이 매우 심한 송도에서 4월 8일 불탄절에 등불놀이를 굉장하게 하는데, 바로 그날 저녁 잔병치레가 많은 유모는 늦게까지 자지 않고 놀아달라는 진이 성화에 못 이겨 노미를 부른다.
1: 노미야! 노미야!
2: 네!
1: 이 노미야! 노미야!
2: 네!
1: 나 오늘 몸이 불편해서 먼저 쉬어야겠다. 애기신 잠이 안 온다고 더 놀자고 하는데 네가 좀 같이 놀아주렴.
2: 네! 걱정 말고 쉬세요.
1: 멀리 가지 말고 집안이나 혼 마당에서 놀아라. 알았지?
2: 네.
1: 조심하고.
3: 참녀야. 응? 이리 와. 말 태워줄게.
4: 아이, 좋아라. 오늘은 말도 태워주고 먹마도 해줘.
3: 걱정 마. 말도 태워주고 먹마도 해줄게. 유모가 잠들면 동불구경도 시켜줄게.

0: 이야, 그리 나오니까 좋다. 어머나, 저 동물들이 너무 겁지?
1: 참녀야, 잘 보이니?
0: 근데 너 힘들지? 나 이제 내릴까?
1: 아니야, 힘들긴. 예배도 나 힘 무지 세다. 온 밤 널 몸만 태우고 있어도 하나도 힘든 줄 몰라.
0: 그래? 그럼 오늘 저녁 실컷 목마 태워줘.
1: 걱정 마, 네가 싫다고 할 때까지 태워줄게.
0: 저쪽으로 가봐. 저기 등불이 겁다.
1: 어, 그래.
0: 아니, 어디로 가는 거야? 저쪽으로 가자고 했잖아.
1: 내가 이쪽으로 오자고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뭐.
0: 내가 저쪽으로 가자고 했지 어디 이쪽으로 오자고 했어? 정말 머리가 둔해. 이쪽 저쪽도 모르고.
1: 너 방금 나보고 둔하다고 했어?
0: 어, 그랬다. 그랬는데는 어쩔 거야?
1: 참년아, 내려.
0: 너 나보고 년이라고 했어? 난 양반이고 넌 상놈인데 상놈이 양반댁 애기씨한테 년이라고 욕하면 되니?
1: 양반? 오, 개 팔아 두 양반, 소 팔아 세 양반 하는 그 양반 말이냐? 에고 죽었다네, 송도 양반 죽었다네. 아이고 에고 어때? 용용 약이 올라 죽겠지?
0: 하인이 상전을 욕하면 다리에 심줄을 끊어서 귀양 보낸댔어.
1: 아이고 무서워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양반님은 사람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람 먹어 치우고. 아이고 무서워. 잘난 상전 애기씨, 나 무서워 갈란다.
0: 가려면 가라지.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아니, 가라한다고 정말 가냐? 날 혼자 여기 두고? 여기가 어디지? 아이, 무서워. 놈이야! 놈이야! 놈이야!
2: 노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경풍을 일으킬 정도로 놀란 지인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울어댄다. 이렇게 한참 울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마을 여인이 지니 앞으로 다가와 걸음을 멈춘다.
3: 얘야, 너 왜 여기서 이렇게 혼자 울고 있니? 응? 아, 너 집이 어디니? 어? 얘가 네 집인지 몰라요?
4: 아니, 아이고, 나 모르겠어. 네 보안이 어느 양반 집 애기씨 같구만. 누굴 따라 나왔다가 길을 잃은 모양이군.
3: 애들은 사람 많은 곳에 데리고 갔다가 자칫 손을 넣으면 잃어버리기 십상이라니까요.
5: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건사를 잘해줘야지.
3: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아니 얘, 너 누굴 따라왔니? 어? 말해봐. 어? 아휴, 지도 어지간히 서러운 모양이네요. 등불놀이도 다 끝나면 사람들도 뜸해질 텐데 어린 것이 혼자 어떡하지?
5: 아이고, 밤도 깊어 가는데 우선 어디라도 가 있을 데가 있어야지.
3: 아이고, 얘야, 우리 집에 가자. 어?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내 부모님들을 찾아보자꾸나. 어? 어서 가자. 어?
6: 아니, 웬일을 데리고 온 거요?
3: 글쎄, 부모를 따라서 등불 구경 왔다가 길을 잃었나 봐요.
6: 어.
3: 거리에서 서럽게 울고 있길래 불쌍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저 내일 집집마다 물어서 부모를 찾아줘야겠어요.
6: 그래. 그래야지. 자, 이제 내려놓소.
3: 자.
6: 어? 아니, 얘가 황진사댁 애기씨가 아니요. 어?
3: 아니, 여보, 당신 얘를 본 적이 있어요?
6: 그래. 나 황진사댁 하인방에 드나들면서 몇 번 본 적 있는 것 같소.
3: 네?
6: 가만. 그래. 맞아. 그 집 모습하고 같이 노는 걸 봤어.
3: 아니, 그래요? 아휴, 참 다행이네요. 네 집인 줄 알았으니 인차 데려다 줍시다.
6: 그러지. 근데 당신은 집에 있어. 그 나 혼자 갔다 올 테니, 어? 자, 애기씨, 집으로 갑시다.
3: 아니, 너무 울어서 맥이 지났나 봐요. 여보세요, 당신이 애기씨를 업으세요. 네?

0: 한편 거리에서 진이를 혼낼 만큼 혼냈다고 여기고 희물희물 웃으며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는 놈이
1: 이젠 혼이 나을 만큼 났겠지. 지가 아무리 상전이라고 콧대 세워봐. 어디 내가 없으면 혼자서 이 밤중에 다닐 수 있겠냐고. 어? 분명 여기다 내려놨는데 어디로 갔을까? 찾네요! 찾네요! 어디 있는 거야? 나와봐! 찾네요! 날 놀리지 말고 어서 나와봐!
0: 놈이 삼삼오오 대를 지어 구경 나온 사람들 속을 갈팡질팡하며 안타깝게 찾아 헤맸으나 끝내 진이 종적을 찾지 못한다. 등불 구경을 나왔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거리에 인적이 끊겼을 때 기진맥진해진 놈이
1: 모르겠다. 먼저 집에 갔겠지 뭐. 화가 나서 먼저 집에 돌아가 벼르고 있을지도 몰라. 에이, 늦었는데 나도 집으로 가야지.

0: 노미가 황진사댁 대문에 들어서기 바쁘게 황진사의 보로령이 떨어지는.
1: 너 이놈! 근데 오는구나. 밤중에 참녀 데리고 어딜 갔대나? 아니, 참녀는 왜 보이지 않고 니놈 혼자만 오는 거냐? 어?
2: 애기씨가 아직 집으로 안 왔어요?
1: 환장할 놈을 봤나? 내가 데리고 나간 사람을 어디 와서 찾는 거냐?
0: 바로 황진사의 추궁이 시작될 무렵 한 하인이 달려와 황진사한테 아뢰다.
3: 어르신, 애기씨가 돌아왔습니다.
1: 이게 어찌나 영문인가?
3: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애기씨를 우물집 이서방에 엮고 왔습니다.
1: 그래? 이런 고말변이라고야. 여봐라, 은인을 모시고 들어오너라.
3: 애기씨만 들여보내고 이씨는 그걸로 돌아갔습니다.
1: 그랬냐? 그럼 내일 찾아뵙고 호환담례를 하거라.
3: 네, 부무대로 하겠습니다.
1: 참녀는 호원으로 들여보내. 놈이 이놈! 네 놈은 종아리를 내놓고 여기 섰거라.
4: 아버지, 때리지 말아요.
1: 너 또 왜 나온 거냐? 이건 내가 비칠 일이 아니다. 어서 들어가자거라.
4: 아버지, 제발 노미를 때리지 말아요. 아니, 때리면 안 돼요.
1: 저놈이 매버리를 했느니라. 그러니 맞아야 한다. 얘야, 넌 저리 비키거라. 어서.
4: 안 돼요. 제발 때리지 말아요. 노미를 제발 때리지 말아요. 네.
1: 기막혔어. 노미 때문에 내가 길을 잃고 고생했는데 그 놈을 감싸고 돌다니.
4: 내가 노미를 상놈이라고 욕해서 그렇게 됐어요. 노미도 잘못했지만 때리지 마세요, 네 아버지.
1: 참 기가 차서. 됐다, 안 때리마. 내가 그렇게 막아놨으니 이번만큼은 저 녀석을 용서하겠다. 근데 노미 이놈, 오늘부터 너 호원에 들어가 참녀와 놀면 안 된다. 알겠느냐?
0: 그 사건이 불티가 되어 노미가 후원으로 들어가는 것과 진이와 함께 노는 것이 금지된다. 그해 술이 날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문을 열고 퇴마루에 나서던 유모가 환성을 올린.
5: 아니, 이게 웬 앵두야? 어머나, 앵두가 벌써 이렇게 익었나?
6: 애기씨, 누가 여기다 앵두를 놓고 갔구만요.
4: 앵두?
6: 네.
4: 맛있겠다. 어머, 빨리 씻어줘요.
6: 네, 내가 가서 씻지요. 어머, 근데 이걸 누가 여기다 놓고 갔을까?
4: 어머머, 정말 누가 가져왔는지 모르겠나요? 난 다 아는데.
6: 아니, 애기씨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여기다 놓고 가는 걸 애기씨가 봤어요?
4: 딱 눈으로 봐야 하나요, 뭐? 안 봐도 난 누가 놓고 갔는지 다 알아요.
6: 누군데요?
4: 노미가 한 거예요.
6: 네? 노미가요?
4: 네, 노미라고요. 그 말고 다른 사람이 누가 날 먹으라고 앵두를 따서 놓고 가겠어요?
0: 진의 추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그날 노미는 신새벽에 일어나 전물 앵두를 따서 참나뭇잎에 정리 쌓아서는 진이가 먹게끔 별당 퇴마루에 놓고 그날 저녁으로 황진사댁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렇게 사라졌던 노미.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작년 이맘때 다시 황진사댁에 나타나 마을 사람들이 말밥에 오르는.
7: 노미를 봤대나? 난 오늘 처음인데. 참, 황서방, 자넨 황진사댁에서 하이 노릇하니까 잘 알겠구만. 황서방, 저 노미가 언제 돌아왔는지 아는가?
8: 한 달포쯤 됐어. 그래도 다들 용기 알아보는구려.
7: 저 특징적인 눈이 아니라면 어디 알아보겠나? 한데 어디 보자. 저 노미가 사라진 지가 10년은 됐겠는데.
8: 맞아. 딱 10년이네.

지금까지 출연의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예술단 성우들이었고 음악 김일광, 효과 허문호,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연속 방송극 황진희. 소설 황석중, 각색 조혜명, 기획 정호원, 연출 조춘복, 해설 정광, 황진희의 고후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0: 그 놈이가 사라진 지가 10년은 됐겠는데.
1: 어, 맞아. 딱 10년이네.
0: 그래. 저 놈이는 지금 와서 어디 했다나?
1: 어, 우리 주인 댁에 들어왔지. 아, 글쎄 10년 만에 와서 우리 하인방의 괴나리 버짐을 풀고도 마치 아침에 심부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하인처럼 아, 전혀 구김살이 없지 않고 뭔가.
0: 참 별난 아이라니까. 성질이 저래서 그 어디 가도 눈치밥은 안 먹을 걸세.
1: 아이고, 눈치밥을 먹다니. 저 놈이가 오니까 우리 주인집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다고.
2: 뭐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지?
1: 에? 오자마자 얼마 안 돼요. 우리 주인댁 바깥 일과 안일을 더 맡아 주관했어. 헌데 저 있잖소. 전에는 안방마님이 나서니까 여자라고 깔봐서 줘야 할 것도 안 주고 그랬잖은가.
2: 맞아. 하긴 황진사댁도 황진사 나으리가 돌아가신 후론 갑이 엉망이었지.
0: 그래.
2: 젊은 서방님은 하인이라면 덮어놓고 불호령으로 자가를 물리려더니 누가 일을 잘해주겠나. 그래. 지금까지 안방마님이 집안팎 살림을 주관하니까 밖에서는 야쁘고 응당 줘야 할 도조도 제대로 주려 하지 않지. 그래서 옆에서들 얼마나 안쓰러워했는데.
1: 그래, 근데 좋아 썩이지. 년년이 도조가 밀리고 빚이 늘어나고 말썽거리와 근심이 그칠 새 없었는데 아, 노미가 그 일을 맡고 나서서 뒷짐을 지고 슬슬 돌아다니니까 아, 그 시끄럽던 말썽거리도 아, 바람에 구름 밀 때 사라져버린 거였지.
0: 잘 됐네 그려. 노미 귀환이 자네 주인한테는 우만해서 떡을 받은 것과 같은 행제라군. 어?
1: 그야도 말할 게 있겠어. 아, 그리고 한 가지 속이 후련한 게 또 있다오. 어?
2: 그게 뭔데?
1: 아, 우리 주인댁 젊은 서방님도 아, 은근히 노미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 속으로 얼마나 깨고서 한지 모르겠다고.
2: 그가 안 무서워하고 되겠어? 몸이 수완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 글쎄 온 지 며칠 됐다고 벌써 대기는 안정방이 골목골목을 소나기에 거머쥐었고 보중 안에 행세 개나 한다는 집에 하인방, 머슴방의 주먹패들까지도 몽땅 제 수족처럼 만들어 놓았다는데.
1: 어디 그뿐이겠어. 골목술집에서는 노미를 도련님으로 떠받들고 청교방의 색조가들에서는 서방님으로 떠받들고 했다는 처진데.
0: 그 참 나 놈이군.
2: 어, 참 난 궁금한 게 있는데.
1: 아, 뭐가 궁금한가?
2: 이전에 황진사댁 애기씨하고 놈이 사이가 어지간히 좋았어요 말이지.
1: 어, 그랬지. 애기씨 그 어린 것이 놈이라면 얼마나 챙겨주지 못한 안달을 떨었다고. 하긴 놈이도 애기씨에 대해 마찬가지였고.
2: 그러니까 말이네. 어릴 땐 신분 차이 같은 걸 관계치 않고 그토록 좋게 지내던 애들이 지금은 성숙한 처녀 총각으로 1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참 궁금하단 말일세. 안 그런가?
0: 예. 이젠 예전처럼 그렇게 허물없이 대하진 못하지. 어, 못하고 말고.
1: 사실 우리도 아씨와 놈이가 서로 어떻게 대하는가 궁금해서 눈치를 살펴보긴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 참으로 씀씀하다니까.
0: 왜?
1: 아, 글쎄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아씨는 상전답게 천연스럽고 노미는 하인답게 공손스럽더라고.
2: 그럼 정말 자네 말대로 슴슴하겠군.
0: 두 사람이 정말 잘하는 것이 응당 갖춰야 할 예의를 갖춰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응?
1: 그래.
3: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노미가 거쿨진 총각으로 황진사댁에 나타났을 때 진이 역시 어여쁜 18세 소녀로 성숙했고 혼사 말까지 오고 가는 터라. 그러한 진이 역시 사람들이 화제거리에 자주 오르곤 하는데 요도날이 지난 어느 날 이날도 저녁을 일찍 먹고 더위 때문에 잠자리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구역구역 곤본의 마방집으로 모여들어 진이에 대한 이야기로 열을 놀린다. 젊은이들 속에는 여러 날과 다름없이 막동이와 또보기도 끼어있다.
0: 어느 명문대가 집 차지분 하고 정도 했다는 사실을.
4: 그랬다니. 무슨 윤시성을 가진 승지대이라나?
5: 그래? 너와 한윤시로군. 성도절세기 서울 돌구멍 안으로 날아가 버리네 그려.
4: 와, 윤서방 그대가시를 제 눈으로 봤나? 보지 못하고서 초월세인지 반세인지 어떻게 아는가?
5: 자네들씨 본 사람들마다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걸 막시 자네 못 들었나?
4: 어,
5: 월궁 항아님도 그대 가시하고 나란히 쉬오면 무색해질 만큼 곱게 생겼던데. 게다가 사서 삼경에 몹을 통지하고 적 붓을 주고 앉으면 말이야 시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문장이라더군. 어디 그뿐인가? 글씨가 명필이고 또 검은거나 가야금이기에는 어찌나 절묘한지 날아가던 학이 호수편에 내려앉아 편편히 춤을 춘다지 않나.
4: 낯살이나 먹은 게 귓구멍도 넓다. 아, 소문한 잔치 먹을 게 없다고.
6: 제가 그 아씨를 봤어요.
4: 뭐 그래?
6: 작년 장마 때 그댁 호원 담장이 무너져서 다시 쌓았는데 내가 품삯 받고 한 보름 호원이 나들었죠. 그때 몇 번 아씨가 숲속을 거니는 걸 봤는데.
4: 그래. 막동이 내가 봤다는데. 어디 말해봐라. 정말 듣던 소문처럼 짝이 없는 절색이던가?
6: 아니요.
4: 그거 보라고. 세상에 제일 믿기 어려운 게 뜯어오는 소문이야. 에, 원래 고운 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는 법이라네.
6: 그런 게 아니고요. 글쎄 절색이란 곱게 생겼단 말인데 그 아씨한텐 곱다거나 예쁘단 말이 맞지 않거든요. 차라리 곱게 생긴 거로 말하면 그 아씨의 교선비가 기가 막혀요. 하지만 그 예쁘게 생긴 교선비한테로 눈길이 가는 게 아니라 아씨한테 눈길이 가니 그게 조화 속이 아닌가요? 아무튼 누구나 한번 보면 혹해서 눈길을 뗄 수 없는 그런 아씨인데 그 불빛이 눈부시긴 해도 누가 곱다고 합디까?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7: 에이, 하여튼 지간에 그대가 아시는 명불허전이라니. 원래 소문보다 사실이 못한 법인데 그 아씨는 그렇지 않단 말이네. 아씨한테 반해서 담장에 턱걸이를 했다가 헌뜨금이 난 녀석들이 어디 한둘이라고?
4: 에휴, 나다리 제 아무리 돌아쳐도 맷돌 안에서 논다네. 기집이야 그저 기집이지. 금태를 둘렀을 텐가 은태를 둘렀을 텐가. 절색이든 박색이든 아래 몸뚱이는 무빌색이고 기집으로 생겨서 재집 울타리에 개구멍을 넓히지 않는 년이 도대체 몇이나 될꼬. 그런 걸 가르쳐서 주책 없는 소문은 모두 절색이라지 않는가? 안 그런가?
7: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소리가 그런 게 아니지. 근데 난 소문 듣고 하는 말이 아닐세. 내가 직접 본 글쎄.
5: 어서 말해봐. 조인자, 그렇게 시침이 만들지 말고 어서 말해보시오. 항상 말 꼭 정말 떼어놓고 드물들이다니까. 망거렸으면 해야 할 것이지. 정말 답답하고 그려.
7: 그럼 어디 들어보겠나?
4: 아니 망거리지 말고 어서 말하게.
7: 참 급해도 하네 그려. 뭔 얘긴가 하면 작년 수리날 있잖소. 어떤 젊은 탁발 중놈이 떡 바꾸기를 하느라고 황지사댁 안채에 들어갔다가 아씨의 모습을 보았네 그려. 불쌍한 녀석이지. 척 보자마자 주머니리가 새우화제를 삼아하듯 가당치 않은 사랑에 빠져버렸으니 달라지 않겠나. 그 후로 그 중놈은 후원과 격장한 뒷골을 모턱대고 어정거리기 시작했다네. 그 중놈이 미쳐버려 땅속에 박아놓은 장승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골목 장집 대령노릇을 하게 되자 결국 그 중놈이 황진사댁 아씨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연문이 나기 시작했네. 임자들도 그댁 젊은 서방님 소문을 들어서 어떤 분인지 잘 알지.
4: 알지.
7: 양반 선비 자세가 아주 대단한 위인인데 그런 해괴한 연문이 도니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5: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8: 그렇지.
5: 더구나 중놈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연문이 나도는데 나래도 따지고 들 거야.
4: 참 자넨 좀 잠자코 이야기나 듣게나. 그렇게 이야기를 끊어놓으면 재미가 없잖아.
5: 그래 맞아. 둘이 어서 이야기를 계속하게. 계속하게.
7: 작년 8월 초에 내가 이 일 때문에 그댁 하인방에 가서 밖에 나간 노미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일이 터졌냐 그려.
8: 무슨 일? 무슨 일?
7: 그 어리석은 닭발 죽놈이 뒷골목에서 어정거리는 걸 하인들이 덮쳤지. 복권을 쓰고 시미를 떨쳐 입은 서방님이 둔덕에 올라서서 지휘를 하고
8: 저런...
7: 무지막지한 하인놈들은 죽놈을 한가운데 엎어놓고 몽둥이 찜질을 해다는 게 끔찍스럽기란. 아이고, 얼결에 구경하러 뛰쳐나갔던 내가 차마 눈뜨고 그 참혹한 광경을 보지 못하겠더라니까. 아, 근데 바로 그때 혼 담장문이 열리더니 그대 아씨가 황급하게 달려나오더군. 난 지금도 그때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아씨의 불길처럼 이글거리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 그래서 아씨는 나우자 바람으로 공자부께서도 인명을 아끼는 게 선비의 제일 큰 덕이라고 그러셨는데 불가에 있는 사람도 아껴져야 할 인명이 아닌가고 서방님을 나무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 설사 그 대사가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할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 공부자의 말씀처럼 진실로 오진 것을 뜻하면서 어떻게 그토록 모진 일을 하는가 하며 아, 하인을 시켜 인사불성이 된 중녀석을 후원 안에 들여다가 직접 깨끗하게 씻어주고 아, 장독이 난 상처에 약까지 발라서 곱게 돌려보내더군.
8: 그 아씨 마치 한번 참곱근거려.
7: 아니 내가 지금 말하자는 건 그 아씨의 선량한 인정을 칭찬하자는 게 아닐세. 이제 방금 막둥이가 불빈 이야기를 했었지.
9: 예, 했지요.
7: 바로 그거야. 그 아씨는 생김새로 곱다밉다 논할 수가 없는 인물일세. 절색은 천하 절색인데 이 생김새로가 아니라 눈부신 빛으로 느껴지는 천하 절색이라니까. 말을 동동 구르면서 불같은 말을 쏟아 놓을 때 그 눈에서 빛나는 광채야말로 이야, 내 평생 길가집에 살면서 숱한 미인의 얼굴을 봤지만 아직 그런 여자를 본 일이 없네. 야, 그런데 임자는 무슨 얼토당치 않게 무비일색 소리를 지껄이나. 무비일색 소리를.
3: 마실을 나오면 늘 조용히 한 켠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군 하던 한 젊은이가 입을 열었다.
6: 아저씨 말이 정말 하나도 그린데 없나 봐요. 나도 전번에 그대 하인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언젠가 그대가 안방마님이 자기와 제일 친한 사이인 해월스님 저 그 있잖아요 화상 잘 그리는 여성 그 해월스님을 집에다 모셔서 화상을 그린 적이 있었대요. 그 기회에 그대가 아씨도 그려달라고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스님이 화상을 그리려고 마주 앉다가 아, 종래 손을 털고 나앉으며 이런 말을 했대요.
4: 무슨 말을 했는데?
8: 그럼 참 급해도 하는구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좀 끼어들지 말고 잠자코 앉아 듣긴 하지 그래.

0: 이 광건적인 대목에 가서는 저렇게 꼭 드물들이니 갑갑증이 나서 그렇지.
1: 됐어. 젊은이, 어서 아래 말을 계속해 보게나.
2: 그 스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참 모를 일이로다. 애기 씨의 얼굴은 아주 곱고 단순한 선이라서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영 손에 잡히질 않는구만. 원래가 아름다운 꽃은 쉽게 그림으로 옮길 수는 있어도 광채나는 야광주는 누구나 손쉽게 그림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하고 말입니다.
0: 그러니까 확실히 그 아씨한테는 그 어떤 빛이 뿜어 나오는 것 같네.
3: 그 스님의 말이 하나도 과장된 게 없어. 애씨 눈빛은 너무나 특이하게 빛나는 눈빛이어서 얼굴 모습이 그 눈빛이 변하면서 자꾸 변하는 것 같다니까. 정말로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고 또 자꾸만 보고 싶은 그런 얼굴이라니까.
0: 참말로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다는가?
1: 좀 못 믿겠으면 직접 가서 보지 그래요.
0: 진사대 후원이 어디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데인가?
1: 자자자자. 그럼 우리 내기를 한번 하는 게 어떻소?
0: 무슨 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1: 무슨 내기? 누가 황진사대 후원 담장을 넘어가서 그대가 아저씨의 글을 받아오게 합시다. 그럼 그 아저씨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오.
4: 그 좋게 생각해 보네. 그런데 정말로 글을 받아오면 어찌겠소?
3: 그건 간단하지. 진 쪽에서 국수를 내고 그리고 정말 그대 아씨 글을 받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잘 익은 보리술 두 방구리를 그 임자한테 주겠소.
4: 여기 박씨, 자네가 가보게나. 세상 기준은 다 갔다고 한 임자가 직접 가서 보고 와야 하는 게 아닌가?
3: 그러네.
0: 난 곰보주인 말을 전적으로 믿네. 그가 한 말이라면 더 의심할 게 없지. 그러니 난 굿이나 보다가 떡이나 먹겠네. 어디 젊은이들이나 나서보구려.
1: 아니, 그럼 어디 한번 나서볼 사람이 없는가?
5: 내가 갈게요.
1: 아니, 또 거기 내가?
5: 네가? 기집애 같은 놈이 잠도 크네?
3: 너 정말 자신 있니?
5: 네.
3: 그대 하인들 손에 걸리면 끌려 들어가서 멍석매를 맞고 아예 고들의 뽕이다.
5: 이런소야.
0: 그래.
1: 담장은 몰래 넘어간다 치더라도 그대 아씨한테 글을 써서 시사하고 청하는 건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거야.
4: 글쎄 말이야.
5: 받아온다니까요.
3: 좋다. 내가 잘 익은 보리술 두 방구리를 준비해 두고 있으마.
6: 더보기. 글을 받을 지필 연목으로 배수건과 숯덩이를 손에 들고 대문을 나선다. 그의 내기 시행을 지켜본다며 젊은 축들은 우르르 몽땅 그를 따라 나서는데 밝은 달이 검푸른 하늘 중천으로 높이 떠오른다. 송도 부중의 큰 길 아홉 개 중에서 제일 크고 넓은 길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는 황진사댁은 터가 넓고 숲이 수려한 후원을 가지고 있는 집이다. 황진사댁 후원에서 제일 좋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숲속에 흐르는 냇물이다. 자남산 산대 바위 밑에서는 그 어떤 왕가물에도 끄떡없는 샘물이 퐁퐁 솟아오르는데 그 샘동천의 물이 대나무 숲을 지나 황진사댁 후원을 꿰질러 흐르다가 다시 담장 밑으로 빠져나가서는 골목 물도랑을 거쳐 큰 개천으로 떨어진다. 이 호원은 주인인 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0: 지금까지 출연의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예술단 성우들이었고 음악 김일광, 효과 허문호,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흥룡강성 민족단결진보 선전조경 흥변부민 경험교류 행사가 동강시와 무원시에서 일전 개최됐습니다. 류진국 성위상무위원 겸 통전부 부장, 성정협 당조부서기가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류진국 성위상무위원은 우리 성이 14차 5개년 계획기간 추진한 흥변부민 사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국가 5대 안보 수호의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수행하고 15차 5개년 계획 발전 목표에 맞춰 산업 고도화, 인재 양성, 민생 개선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해 우리 성 변방 지역의 고품질 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철저히 시행해 변방지역 발전, 민족단결, 국경수비 안정의 양호한 구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조국 북방 국경에 안전하고 안정된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북부 변방 성류행, 매체가 보는 변방 시리즈 선전 활동이 공식 출범했으며 성내 변방 지역 여러 민족 간의 활발한 교류와 융합의 모습을 생생하게 조명했습니다. 제13회 중로공학기술포럼이 일전 할빈에서 공식 개막했습니다. 류해 흥룡강 성위 부서기 겸 정보비 서기, 두루 카렌코 러시아 과학공학협회 연합부회장 겸 제1 서기, 예지우 중국과학기술협회 당조 성원 겸 서기처 서기가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방달 흥룡강성 정협부주석 겸 흥룡강성과학기술협회 회장이 개막식을 주재했습니다. 류해는 러시아 각계와 공학기술 혁신, 과학기술 인문 교류, 산업 수요 연계를 강화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이 더욱 심층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루 카렌코는 양국이 협력해 연구개발의 경계를 넓히고 양국 인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다수의 과학기술 성과를 창출하길 희망했습니다. 예지호는 양국 과학기술계가 다양하고 풍부한 과학기술 인문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학자, 엔지니어, 청년기술 인재 간 상호 방문, 학습 및 공동양성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흥룡강 성위 대만사업판공실이 주최한 용강탐구 양안동행 청년 쇼츠 영상 제작 캠프가 일전 하얼빈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해협 양안의 뉴미디어 기자와 자체 미디어 종사자들이 하얼빈에 모여 쇼츠 영상 제작 기법, 양안 문화 교류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 기간 양안 청년 참가자들은 흥룡강성의 역사 거리와 문화 명소를 탐방하며 카메라를 통해 흥룡강 고유의 풍토와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우리 성 15차 5개년 계획 강요에서는 전정 특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4567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과 신질 생산력 육성에 중요한 수단으로 삼을 것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현재 전 성의 전정 특신 중소기업 수는 도약적인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올 9월 기준 우리 성은 누적 1,353개의 전정 특신 중소기업을 육성했으며 최근 5년간 수량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들은 항공, 우주, 정밀기기, 현대 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95.7%가 4567 현대화 산업체계 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할빈의 기업들이 약 50%를 차지하며 1위이고 대경 수화가 그 뒤를 이었으며 세 도시 합계가 전성의 70%를 차지해 지역 집적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성은 누적 2,132개의 혁신형 중소기업과 69개의 전정특신 소거인 기업을 육성해 층차가 명확하고 단계적으로 연결된 계단식 육성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도약적 성장은 정책 장려 보조금의 실질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국가급 전정 특신 소거인으로 인정된 기업에게 성급 재정은 일시불로 100만 원의 장려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현재 전성에 36개 기업이 주황 장려 보조금 1억 4,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 지원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올해 새로 시행된 대출 이자 보조 정책에 따라 전정 특신 기업 등에 대해 금리의 60%를 할인해주며 단일 기업 최대 할인 금액은 1,000만 원에 달하고 전성 리자 보조 대출 한도는 1,000억 원에 달합니다. 학교와 기업 간 협력이 깊이 있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 또한 한몫을 했습니다. 할빈공업대학 위성은 할빈공업대학 위성기술과학기술 성과 전환 플랫폼의 전형적인 대표 사례로서 용강만의 독자적인 혁신 및 전환 경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16회 중국 동북 삼성 사진예술전이 할빈시 도외구 중화바로크 역사문화거리 얼빈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동북 삼성 사진예술전은 1960년에 창설됐으며 중국 지역 사진예술전시 중 중요한 브랜드입니다. 수년간 동북삼성 문경과 촬영가 협회는 공동 채집 촬영, 작품 심사, 학술 토론, 예술 교류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지역 문예 자원의 공동 구축, 공유와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 동북 지역 문예 브랜드의 영향력과 전파력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신시대 동북의 전면적 전방위 지능이라는 시대 배경에 주목하고 아름다운 산하, 도시와 농촌의 변천, 민생 행복, 생태 보호, 문화 계승 등 축을 중심으로 려뇽 길림 흑룡강 세계성의 우수 사진작품 147점을 엄선해 전시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문의 운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북 삼성 전면적 전방위 지능의 활기찬 모습을 생동감 있게 해석했으며 동북 삼성 예술 교류, 명작 전시,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전시 현장에는 여러 체험 구역이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들은 휴대폰 사진 촬영 인증, 전통 청사진 인화공예 체험에 참여하거나 얼빈에서의 24시간 주제 사진 공모 활동에 참가해 렌즈로 할빈의 도시 맥박, 인간사의 정취와 시대 풍모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성문련 진해예술관의 실내 전시장을 동시에 설치해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하며 전시는 9월 28일까지 지속됩니다. 일전 신안조선족진 농민풍수절 및 첫 우리마을 칠순잔치 행사가 신안진문화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논밭마다 황금파도가 출렁이는 9월, 만풍년을 맞은 기쁨과 함께 진행된 활동은 노인을 존경하는 중화민족의 미덕과 중화민족의 전통례의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며 널리 알리기 위한 데 취지를 뒀습니다. 행사에서 영락촌 리휘 당지 부속인은 칠순 잔치를 맡게 된 선배들이 평생 이룩한 업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기악 합주의 오래오래 앉으세요 노래가 흘러나왔고 신안진 정부와 촌 지도부 영도의 축사 그리고 자손들 대표 답사가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를 맞은 노인들은 술잔을 받아들면서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즐겁고 행복하고 고마운 날이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날 행사는 노래, 춤, 오락 등 형식으로 풍년을 맞은 농민들의 기쁨을 표현하고 조선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34번째 시간입니다. 3년의 부상병으로부터 류키영에 대한 말을 들은 후부터 양설은 병원 일꾼들이 자기와 눈길을 마주치기 싫어한다는 걸 느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건서건 말하다가도 일단 자기가 나타나면 입을 다물어버리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표정들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그 행동과 표정이 뭘 뜻하는지 잘 알았다. 양설의 가슴에서는 점점 의문 부호가 커졌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양설은 등군 탄장이 부상을 입고 산 너머 병동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류키영의 일로 가슴을 졸이던 양설은 등군 탄장도 무난할 겸 사실의 진상을 알아보려고 산을 넘어 등군 탄장의 병동으로 달려갔다.
1: 양설 동무가 왔구만.
2: 조선전선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부상을 입다니요.
1: 하긴 뭐 나쁜 일만은 아니요.
2: 이렇게 부상까지 입었는데 나쁜 일이 아니라니요.
1: 이전에 빼내지 못한 밥병까지 이번에 빼냈단 말이요.
2: 네, 그랬군요.
1: 그런데 그분들이 글쎄 날 조국으로 후송하겠다고 하지 않겠어?
2: 상처가 중하면 조국에 가서 치료해야 하죠, 안 그래요?
1: 조국에 가다니.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치료할 수 있는데 난 왜 치료할 수 없는가 말이요. 그래, 내 목숨은 다른 사람의 목숨보다 더 값지단 말이요. 여기서도 어련히 치료할 수 있지. 난 그분들의 의도를 알만하단 말이요.
2: 그분들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1: 누군가고? 군의 지도 일꾼들이 그러지 누구겠소? 그분들은 날 입원시킬 생각만 하고 있어. 암록강을 건너가긴 쉬워도 다시 건너오긴 쉽지 않을걸.
2: 그분들은 등탄장을 걱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1: 난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양설이 한동안 보지 못했더니 왜 이렇게 촉해졌어?
2: 제가 죽든 살든 무슨 상관이에요?
1: 또 무슨 일로 잔뜩 꼴이 났구만. 그래, 대체 뭐요?
2: 탄장 동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1: 지금 무슨 소리요?
2: 탄장 동지가 남을 관심해준 게 뭔가요?
1: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이건 도대체 무슨 농독이에요?
2: 육동무의 형편이 대체 어떤가요? 그가 과오를 범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0: 류키영의 말이 나오자 등근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지면서 얼굴빛이 흐려졌다. 그는 점도록 말이 없었다. 양설은 이상한 기미를 감촉하며 등근을 재촉했다.
2: 류키영 동무가 과오를 범했으면 범했다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시원히 말씀해 주세요. 제발 절 속이지 말아요.
1: 양설 동무, 내가 참 잘못 봤어.
2: 네? 뭐라고요?
1: 한 사람을 똑똑히 안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요. 난 그저 그가 재능이 있고 말을 번지르르 잘하는 데만 넘어갔어. 그가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인간이라는 걸 미처 보완하지 못했단 말이요. 난 그가 그런 인간인 줄을 정말 모르고 있었어. 그 사람 때문에 전군을 말아먹을 뻔했어. 난 동무에게만 미안한 게 아니라 당과 혁명 앞에도 미안한 감을 금할 수 없어. 난 전선에 나가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던 자고적인 인식을 동물 앞에서 반성하겠소.
0: 양설은 알고 싶던 문제를 다 알았다. 그토록 아니기를 바라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증되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싸지더니 도망치듯이 달려나왔다.
2: 아빠.

그날부터 양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말끔히 가셔지고 나날이 소침해졌다. 며칠 후에 그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나면서 몸져 누웠다. 그의 가슴은 류키영에 대한 휘한으로 가득 차올랐으며 류키영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는 상자를 열고 류키영에게서 온 편지를 들춰내어 한 장도 남기지 않고 몽땅 태워버렸다. 그의 두 눈에서는 이글이글 분노가 타버쳤다. 표정이 일그러진 양설은 류키영에게 보낼 편지를 썼다.

0: 수술한 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 곽상은 점점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곽상에 대한 특별 간병 임무는 남달리 쾌활한 처녀 간호원 류꼬마가 맡았다. 곽상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류꼬마는 곽상이 혼미 상태에 빠졌던 지난 며칠 동안의 웃음거리들을 들춰냈다.
1: 깨발 현장당무, 현장당무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 나를 누구로 알았는지 알만해요?
2: 누구로 알았는데?
1: 련장동문 저를 턴의 정치위원으로 알았어요. 그러면서 련장동문의 주먹을 높이 축혀들고
3: 정치위원 동지, 우리는 임무를 경결히 완수하겠습니다. 우리 붉은 삼조는 전투력이 강합니다.
1: 이렇게 말했어요.
2: 동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오? 내가 아무리 중태에 빠져있어도 눈앞에 사람이 알아보지 못했겠소?
1: 거짓말이라니요? 다른 동무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또 양설 동무를 누구로 알았는지 알아요?
2: 그래, 내가 양설이를 누구로 알았는데?
1: 련장 동무는 양설 언니를 연락병으로 알고 있었어요. 양설 언니가 신을 벗기니 련장 동무는 자꾸 탐포에 가라고 재촉했어요. 양설 언니가 그 자리에 있자 련장 동무는 막 총살하겠다고 했어요.
2: 참, 아니, 도무지 믿을 수 없군.
1: 아, 그뿐인 줄 알아요?
2: 또 있어?
1: 우리 서장 동지도 보러 왔는데 련장 동문 그분을 누구로 알았는지 알만해요?
2: 아이,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1: 련장 동문 우리 서장 동지를 미국 놈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2: 아니,
1: 모처럼 병문 안을 온 서장 동지를 보고
3: 이놈, 오기만 해봐라! 삽으로 찍어 죽일 테다! 이렇게 외쳤지 뭐예요?
2: 참 난감하구만 이가.
1: 지금 생각하면 우스워 죽겠지만 그때 우린 가슴이 타서 죄가 되는 줄 알았어요.
2: 그건 또 무슨 일인데?
1: 련장 동무한테 수혈해야 하겠는데 같은 혈형이 없어서 우린 무척 속을 태웠어요. 우리 허사반 동무들의 피를 검사했더니 A형이 아니면 B형과 AB형이었어요.
2: 내 피는 무슨 형이었어?
1: 련장 동무의 피는 그 동무들의 혈형과는 달리 O형이었어요. 우린 너무도 안타까워 울기까지 했어요. 양설 동무는 자기의 피가 AB형이어서 눈에서 주먹 같은 눈물이 막 떨어졌어요.
2: 아, 그럼 누가 나에게 수혈했어?
1: 예술단 동무예요.
2: 아, 예술단 동무라고? 남자요, 여자요?
1: 아, 예술단이니 당연히 여성 동무죠.
2: 그래, 얼마를 수혈했어?
1: 그 동문 피를 200g이나 뺐어요.
2: 아니, 여성 동무가 200g씩이나?
1: 아, 그래요. 100g을 빼고 나니 그 동문 얼굴이 헬쓱해졌어요. 의사 선생이 됐다면서 그만 뽑으라고 하자 그 동문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머리를 막 흔들더니 쌩글쌩글 웃으면서 영웅한테 바치는 피니까 자기는 행복으로 느낀다고 하면서 200g까지 뺀 거예요.

0: 그 동무 이름이 뭐요?
1: 서방이라고 해요. 그 동무는 바이올린 연주가예요. 노래는 또 얼마나 잘 부른다고요. 라디오에서 듣던 노래 소리와 신통해요.
2: 곽상은 그 여성 동무의 피가 자기의 체내에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라도 하려는 듯 손을 쳐들고 오래오래 바라보았다.
0: 류꼬마, 그 동무를 불러올 수 있어? 내가 좀 만나봐야겠어.
1: 네, 그러죠. 면장 동지가 입살죽을 다 마시면 제가 갔다 올게요.
2: 예술단에 달려간 육꼬마가 서방을 불러내어 병동까지 데려왔다.
3: 잘 와요. 육꼬마, 대체 누가 날 찾아?
1: 들어와 보면 알아요. 자요.
3: 빨리 들어와요.
0: 동무가 서방요?
3: 그럼 동... 동무가 괴벌 현장이죠?
1: 서방 동무는 렴장 동지 흉내를 묘하게 내네요.
3: 동무가 꾀벌 현장이요?
2: 곽상은 처음 만난 처녀가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자기와 롱을 걸 줄은 미처 몰랐다. 서방이 자리에 앉았다.
0: 동무 일이 참 고맙소. 피를 뽑을 때 얼굴까지 해석해졌다면서.
3: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류꼬마, 동무가 말했지. 내가 언제 얼굴이 해석해졌어?
4: 그때 동무는
3: 연장 동지, 이런 허튼 소린 듣지 마세요. 이렇게 큰 내가 고만한 피를 빼고 얼굴색이 변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남자로 태어나서 쌈토에 나가서 부상을 입게 되면 나도 동무들한테서 피를 받겠는데요, 뭐.
0: 말하는 본세를 보니까 동무가 남자로 태어나면 전투용이 되겠는데.
3: 그렇지 않고요. 하룻밤새 내가 남자로 홀쭉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포성이 울분지는 싸움터에서 놈들과 창격전을 벌린다면 얼마나 멋지겠는데요. 그래서 만일 부상을 입는다 해도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데요.
4: 아니, 왜 그렇게 웃어요? 이건 나의 솔직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은 솔직하게 해야죠.
1: 웃기지 마세요. 동무가 싸움터에 나간다고요?
4: 그렇지. 안될 게 뭐 있어.
1: 동무는 양말이 더러워지면 자기 절로 씻지 못해 벗어서는 이불 밑에 구겨놓고 또 단추가 떨어져도 달지 않고 신이 더러워져도 닦지 않고 남의 신을 신고 다니면서 싸움터에 나간다고요? 그걸 누가 믿어요?
4: 남의 호물을 그만 꼬시보네. 나도 지금 고치고 있잖아.
0: 저 서동무.
3: 네.
0: 동문 우리 군 예술단에서 일하오?
3: 네, 그래요.
0: 그런데 왜 동무가 공연하는 극을 보지 못했을까?
2: 그 말을 들은 서방은 자기 무릎에 올려놓은 바이올린을 툭툭 쳤다.
3: 난 음악을 해요. 가끔 연극도 놀긴 하죠. 하지만 나더러 처녀역을 놀라면 놀아도 섹시역은 절대 안 놀아요.
0: 그건 또 왜 그러는데?
3: 그건... 아무튼 난 섹시역 같은 그런 소극적인 인물은 놀지 않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꼭 남의 아내 역을 맡아야 돼요?
0: 서동무, 동문 언제 입대했어?
3: 왜요? 내가 어째 헷내기로 돼 보여요?
0: 아니요. 난 그런 뜻에서 물은 게 아니라 동무가 어떻게 입대했는가 하는 걸 물었을 뿐이요.
3: 아, 입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나절로도 정말 우스워 죽겠어요. 난 지난해 10월 1일에 입대했어요. 그날은 마침 나의 16돌 생일이다 했고요. 난 국경절을 이날로 정했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날 오전에 난 천안문 광장에 가서 시위행진에 참가했어요. 보주석께서 붉은 길을 개항할 때 우리 너무 기뻐서 막 울기까지 했어요. 난 보주석을 보고 깡충깡충 뛰면서
4: 한 손까지 올렸다니까요.
3: 어후에 집에 돌아와서 꽃치마를 벗고 좀 자려고 누웠는데 어떻게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어디 잠들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난 오늘은 꼭 평범하지 않고 성스러우며 아주 뜻깊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0: 그럼 그날 동무는 어떤 평범하지 않은 일을 했는데?
3: 난 그날 밤중에 집을 몰래 떠나서 군대 입대했어요.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으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까요?
0: 참 재밌는 이야기구만. 어릴 때 마을에서 이야기꾼 할아버지가 하던 이야기보다 더 재밌어. 어서 말해보.
3: 그럼 먼저 이 바이올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어릴 때 전 이 세상에서 듣기 좋은 소리를 가장 좋아했어요. 문학도 즐기고 미술도 즐기고 아름다운 풍경과 고운 색깔도 좋아했죠. 그래도 가장 좋아한 것은 듣기 좋은 소리였어요. 고운 소리를 내는 여러 가지 악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자연계의 소리에 대해서도 난 몹시 마음이 끌렸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전랐어요. 아, 그런데 36번이나 울어서야 겨우 바이올린을 산 거예요. 그렇게 바이올린을 애지중지하면서 밤에도 안 꺼자곤 했죠.
0: 아, 그럼 그 바이올린은 집에서 갖고 온 것이요?
3: 그래요.
5: 서방도무, 그럼 어서 항공조 타보.
6: 그래, 우린 여기서 노래 소리도 들을 수 없는데 오늘은 서방동무가 바이올린을 갖고 왔으니 한번 들어보기요.
0: 벌써 그 바이올린 소리가 우리 병실에 크나큰 기쁨을 선물할 수 있을 거요.
3: 그럼 한 곡 좀 타볼게요.
2: 서방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모두들 음악에 도취되어 병실 안에 따뜻한 분위기가 잔음칠 때 바깥에서 급속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7: 서방이, 서방이.
4: 아이 참, 누구예요?
8: 동문의 예술단 사동무가 왔어요.
4: 아니, 참 귀찮게.
2: 밖에는 키가 그리 크지 않은 남성 청년이 서 있었다. 군복을 입은 그는 알락달락한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는데 하얀 얼굴에는 검은태 안경까지 걸려 있었다. 사복주라고 변성명한 그가 바로 곽상의 고향에 있던 대지주 사양자의 아들 사각이었다. 곽상은 모험 발치에서 그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어딘가 눈이 익은 모습이다.
9: 저 사람이 우리 마을 지주 사청자의 아들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자가 이름이 뭐더라? 아, 사각이. 사청자의 아들이 사각이가 맞지?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3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8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